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맹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메바 미군 나와 속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베 난기 쿠유라 닌다 기군 치네 롱 쿠르투 치바 지베 직체당 주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베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통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탁바르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Rangwe guksun la shukyab gui. Rangxian nigar pen la di tang yongtub.
1: Tor chung zhe gui, me suen dian xia chen gui. Jing, lem yu ge cong gan ha tor chung zhe gui le zui ge. Me suen dian xia la tong nan xie ge. Taman tian me shu la, me pi ju xie me shu. Ni. Sok tar zui lam ta, dian xia tuan gui xip zhe ne sara yin jo xie gui xin. Kizi me yun chung zi, kan zhim lembu yu dada ta, me zun dup dun yang cha. Kizin, se yu ngu yi le dun mi de, ni zhi wo, yang ta wa ta, yung yu ru, ku rim de bu jie yi bu ne, kan zhim ta, rang yu bxie gu. Sum, me zun zhi gu ta, sok dar zhi xie jo sara, yin cho xie gu xin. Kizi me yun chung zi, yang ta be bu de, zhi xie pi cho xie de, dian zhang gin sung yong xie gu.

0: 야. 상대가지.
1: 마란 제가 침배. 내가 도담배 렘슨 스기 최상대 부대유.
0: 귤은 누구 봐.
1: 시라치면서 최선이 고비.
0: 쉬다. 다리랑 게 가정에 그림 봐.
1: 드링아 디오
0: 66시에 뭐 상해 마시네 니 초바 티과 시다 고시메 이네 제만에 상게 카와카마가 용도야 자만이는 아셈들은 그 입식매베
1: 니에 간조제 체메 카바 출라 신샤 카치 도문도
0: 나도 와 출라 티셔스 지샤 지샤 장란 규브제 십시에도 다른 강운의 룽실 하나 줘 룽게 볼로에 쇼스 라슈다 그저 그랬어
1: 니 생이 일로니 바스니 뉴비 생이 로제 요 마레라 레다 응압지에리 니 일로니 다가죠
0: 또 시간 잡으시도 부인다
1: 게임지 게다
0: 부인

0: Olivia, 다리 신조 랩팅 당고 인다. 뭐시 감춥장지 랩 신조 랩도.
1: 챤나라네 저르베.
0: 로디피. 진달라 티샤피야 뉴뉴 선사니 혼 쉬머요. 니차 라트 튼조 유사 랭시스도베.
1: 니즈도 튼제 신조 랩스.
2: 남자 드라인 기상지도와 슈골레네 카야스도.
0: 카발레 니치달라 슈메요.
1: 일수시미네 바캬치기.
0: 하시야 하도 하코바차샤네 고미갈레 제우마치.

0: 저 도스네 로니다가 주게
1: 용아
2: 클리피고 지마 피셔
3: 용아
2: 대셔다 한주디게 니체오 다 칩샤샤 나 슬로규
1: 체능아 둘러제가 죽인다 야주
2: 바이바이 씨 제 제임 쏘아 샤 타그랍 씨샤 같이다 규는 데리 두른 거
1: 지진아 나 로리스 지진아
2: 아 씨가 다 타그랍 씨샤 근저 슬로니 더 얘라 깨고
1: 뭐
2: 칼리니다 에요 나 칼리니다 아씨 감사 감사 구쇼
4: 김수대 같이 해봐
2: 아 요 같이 해봐 구쇼 기란 것이 다 취해봐
4: 너 넘기네 담아 팀매
2: 씨 저거서 와주다 구쇼 아저쇼
3: 영아
1: 구쇼 레스 아저 친하다 계속 겨울에 하자 유시 유시 영아
2: 오무수 나 쌤이 교수 시집 주시에 교수 없자
1: 지 추세님 무슨 자리 기란 초가 주게
4: 기니겐가 참여시 위배 고맙도
1: 걔나 한번 송아 구쇼
4: 기니가 대대야 하도아
1: 구쇼 공무소 아주 드림매 말이 대청을 대오리
4: 야 디디
2: 나지 대청을 대오리 공무소
4: 여우재린아
1: 터재나 단도 차로 가르시고도
4: 남도 오자마지
2: 랑게 타마키야 디치도 임베야
1: 喂 타마티는是我女的 都是你让着
2: 야
1: 바이
2: 야, 치스치
1: 야, 저 원주야, 키 구쇼, 키운동 이게 둔지 둔주다 멋쟁이 이르샤 기쇼 거유나
5: 어찌 거이
1: 기쇼를 멋쟁이 이리
5: 아, 기쇼 랭구 대오르베
1: 디치교체 랭구 어리
5: 가래 지교체 랭구 어르스 탱웨니에 젤라 멍구 뉴뉴유 기쇼를 르브 랭뉴 메다 다치 쥐에 단과
1: 공마송 안 쥐송 하나 배드 랭구 어리
5: 디정원의 대시 라시 기쇼를 응우제오리스 니에 디제 큐는 군요메다 니에 대한 법을 안게 참부 시음에나 캔즈 송가드 주민비에 다시 니에 부채제 응우도 우여리 캔즈 송부 기회통다 니에 저 근처에 명한 캔즈 쓰임시 티기
6: 주도야 하도 주민 교 십수도
5: 같이 와래 란수 이봐 나 텐제 같이 가
6: 나 뭐라 가로이 같이 귀
5: 가로이인스 에 송가디 레미 제주와 남주 디제디그르메 치가 니랄 시에고 테리나 테리나 아치 랑마샤다 테리나 니와도 제주베 튼솔을 카바게지 니사시고이 주고겸 켄자 송가디 고겸주이
7: 구쇼
5: 하루자라 시에가치
7: 림난다
5: 레라마 시그미
7: 예샤오찬 라 레가드 첸도미 누게
6: 주스케 야가도 뭐라가 논조 맞다 라게 하르게
7: 하르다
6: 니에게 겹치기 니랄 시에고 주도도 니르바 옆시고
5: 나 제주나 제주바 십지 가자 시우리 라수 부른 거라 지유자 나 오유 시에서 저 열선 중에 아
1: 공무소
5: 공무소
1: 공무소
7: 공무소 공무소 공무소
6: 왜 장게 노메바 원다스르베 허도
5: 되다 터징이야 장게 두베 레밍아 라고지 어디 지기도가 신기해
7: 내가 고로만 나다 고부처면서
5: 이제 이제 돈이 여르베 장게 양스 주고기
7: 공무소 구쇼 예샤오천 따라 비빈다
1: 말해 소물아. 네 슈바 산다.
6: 내 빈비 욕쇼. 말해. 총아 겁도 지 밑에 샤사.
7: 얘기
5: 말아. 진짜 보다. 됐다. 넘도 네 못 간지 믿어. 기쇼 스테바 가려리. 지제바 가려리. 넘도 네 못 제티기. 기쇼 지리. 물고 있어 같이. 이제 비스도메.
6: 그래도 단도 보냠 되버시 두고.
1: 마신네 내주게 매 봐. 사무승의 라이.
6: 내주게 매 봐서. 되게 미디 떠숨도 난 동안 주주로 죄송아.
1: 이내랑게 미디 다 갑자기 겹지. 알게 된데 제 같이 와.
6: 네 랑 수교 제가 왔삼죠.
1: 랑게 하고 왜? 랑게 신인 데 겹지. 나 랑네 삐리라. 더디 라이러 말이.
6: 상게 나다 갑자기야. 라 또스디 체드로 배야. 가주래 네랑 저. 야, 가르쳐서.

0: 소독이야. 유심히 읽다 그리비. 장가친.
1: 周玉环, 可心雨, 罗三瑶见女。
2: 장매, 견소 전시에 가르쳐 둘래요, 말쓰기. 디 가르쳐 둘래. 나는시, 그현재 심지 마칭해 드리지. 마세, 나 포교고 지러 봐. 다시면 다시면 진다. 왜, 견소 쉬다. 니야 모란리야 첸토시 구제. 계속해 보시잖아. 말해. 요 말이세. 쟤는 얘기도 뭐라 생각하지고. 뭐라게 가르치네. 년년디. 도스텐키비다. 맞습니다.

0: 경고충 랑게 탑시 딘제스 단사 메일 엄마 심 쓰였어. 경고충
1: 오늘 세미레 디스 연小陈게 생활 다가 제로매바 미사브라 사시아 오늘 미 뚫어지충아 예 신의 생활 심 컨저스 고메시스
0: 생활게 갈려 염내 동버샤 미수 연小陈게 세미나스 다셔므도와
2: 倩倩 카르동아
3: 小陈 랑가 뜨그뜨그 치다 니 담심소
2: 첸도스치 니 담샤오 용동아
3: 야츠
2: 도스고아
1: 오, 씨, 내 주 가 옛하면 왜 소주도?
4: 더 봐, 더 보소 자신.
3: 캔즈 라다 가는 여여, 미시된다.
0: 용아, 이나.
5: 용아,
0: 제가 주스 때리 친체.
5: 용아 주스 때리
1: 친체.
0: 제가 주스 때리
4: 친체. 디니, 장제야이. 디 생활게, 장제로시. 왜, 니 제베 라다 따세 친미 배아.
3: 따스 내 더이.
1: 디제 인제러.
0: 给我打电话，
4: 打电话。呀，多的。宁静都给。宁静都。宁静都。倩倩，今早打算到哪里去？呀。呀。多的。
6: 喂，沈浩干嘛去？
4: 喂，沈浩。沈浩，可得有人吧？可得有人吧？咱们屋头多。啊，倩倩。 生活给 y 通米도 g 섭 o 라 i 가 i 시 t 리 e 로
3: e 니 a 치 a
4: 다 k 야 주스 기 o 야 a 인 r a 치 시.
6: 야, 마 a 그래.
4: 마 a 배 지우 지 i 무도 a 목하 i 게 a 개 a 추 a 통 a 나 a 집 a 로 말이.
2: 赵 a 环 a 라가 a 子 a 다 a 다 a 겨 a 지 a 腾 a 顶这 a 呢 a 하 a 小 a 다
6: 起码他都得这些病了，上了卡车去啊！小陈，俺爸是个你们的孙子。
7: 俺俩求求咱，孙子也要买的，肯定给不接东西。给他这些嘞。不错，他同志们对的，小小小，倩倩两个最，给他这些嘞。
8: 一大，倩倩，给他这些嘞。一大，给他这些嘞。一大，给他这些嘞。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배 쥐람톨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 팬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드마인치 닌달 니바두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기바암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구 로송 옌키 응원고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컵 겸귤 꿀맛이구 각발투 겐군츠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고컵 겸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겸귤 让我们鼓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당당당당 만지 사간 리스 만지 사간디 차고 깨차 침지게 차고 제브리 토스니 유자 미치동 라스님도 카라사야 요리 디 니골이야 딜레 진야 치외 사가 요 말이 제자 니에 대 당고 제비
1: 용아
0: 만지 럽제 카드 집이 타이 도야 요리 총도 디나리야 주시르 카르코네 요리 틴도 접도 신도 제 추모다 비시 정 파리 톤도 개화 카즈 요리 이런 잡이 쉬야 니부유나 뒤당거 채는 너여 말이 혼자 사가나 톤도 바시 쓰시다 도와지 쓰시요리 뒤에 톤도 뷰다 장제 나서도 와 샤이 셰미님도 제비나 러버 인네 추추다 디다 인구리 톤도 인진 냅다다 리빙 쇼스 케스 셰라지 랑어 제 쉬야 공시 유나 뒤에 하장 수요비 인베 신도 치에 쇼 톤도 공도 카도 요리 어 따다리 톤도 비게 리밍 탄 그제 동도 요리다
2: 기랑게 숨는 시 샤루노 챵이 셰라 삼도
0: 中路 세리 나가 전부 요리 마세턴도 쓰세다 한점 미나서 당고치 초기 키란 천재 여기서마 피게 요리
2: 오늘 타인의 점 미나서도 와 구유 야우도
0: 키란라 공자매 봐
2: 나 삼자 가르유 봐
0: 쟤는 가르치니 두도
2: 키란 가르치니 두이 냉하다 나 삼자매
0: 용아, 쟤는 슈스 체가 돼. 닝아.
2: 용아. 아, 엄마 말해. 유령 실랍제서가 나 칼라사에 묻혀. 로메 듀레베스로시도. 야츠, 정조연이.
3: 장과유, 니 제가 용.
4: 레오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오면은랑세조마르베레
1: chil zem zar gu.
0: Yo min du.
1: Mi jin da da nim do khla sen me ba. Nga tu sen yum du. Ma ta le ngo sto ste mo be. Nie garo ma se kho la. Jang ge garo sa ma sen yong du ya.
0: Karins.
1: Karins jang ge nie la ga bu yu se le zang shi.

0: 쇼. 상례야 잘라 약쇼다. 닝제 쇼라 토치긴다.
1: 나 가리 뉴스 유메 랑게 하고 그이베.
0: 텐데 랑라 삼쇼기 잘라스다 브로쇼.
2: 페바가스 쇼.
0: 아니 이게 꼬르케스.
2: 레스. 세무쇼. 됐습니다. 토르테스게.

0: 대대다. 대.
1: 아, 씨. 꾸셔딘 데 씨케블라. 뭐가 뭐가 뭐가? 띠 컨터 다 치셔.
2: 니 랄라지 치숨 스텝. 도라니 카로리.
1: 이네 띠. 계속 돌 텐 세치견다. 잘라 상어 주치 숨제 좀 거시.
3: 상어 주셔 숨 에.
1: 응.
0: 제 세치겹다.
3: 쟤는 얘 채식해봐, 치.
1: 아, 레스. 드네 피다.
0: 치.
1: 렘부 치하샤.
2: 문에 렘부 치하샤.
1: 고도 정도 따다시야.
2: 저도 니스 담로시다.
1: 레스.
4: 야, 장토로 닌 재밌어 와. 콩그저도.
3: 너한테 곰수 고고르시야.
4: 콩캠비지 에.
3: 잘라 상무 주셔 소문 여기.
4: 상무 주셔 소문 여기.
3: 어.
4: 디디디디디 말이.
1: 제제제 상무 주셔 소문지.
4: 아, 쟤네 야오시오. 돌아디 닌지미스도. 뭐네 닌지미스도 와. 얘랑 쉐옹. 잔디 광조 세송가리.
3: 잘라 상무 잘라 상무 소문 여기도 와.
1: 쌤 그셔. 니니 나네 계란 개그 돌 돼서.
3: 엄마디 주는 지 봐.
1: 레스.
4: 고체 주주 소음 되지에 아주 고주 고시야
3: 카피 주단로
4: 왜 건기 되지에 마스 용 멤버야
3: 야주
0: 아 나이다
4: 지마 피셔아 고조교셔다리
1: 네
4: 혼겸시도 주숨 얘기 그다 피랑에 가듯이야 피바 그슈
0: 저도 고르지 않고 저도 고르지 않고 저도 고르지 않고 저도 고르지 않고 저도 고르지 않고 저도 고르지 않고 저도 고르지 않고
3: 아니라 가르친 이들도
2: 근데 세네. 상가에 가 칼아야 옷 담고 침 말비.
3: 상가 선생님 봐.
2: 아. 근데 세네. 초감 계시지. 차창 좀 걸어 봐. 응?
3: 지그리.
2: 왜? 아, 진짜 신수. 중국 가서 포도네. 네 지게. 진짜. 상가 세가 초범 계시리. 디그르베야.
3: 어. 세가 안중에 접주다. 갸촌낭 초세. 디르촌이 남네 버구요리. 디미르 초감 카사.
2: 상가 우리 주주샤 제도. 가르히네 지기도 와. 격진신네 미좀제 식민도.
3: 지마티 심도 갑시도. 좋아하신 분 유기리. 샤사님 멤버.
2: 상경아 갈라다는 메바. 니에마세는 경로. 대해 니에지.

0: 코텔이야, 산치케 준이리사.
1: 가셨어. 말로에 도움 듣고 해.
0: 잔 소스 담아 요리. 마다 저 가려 봐.
1: 제자. 나 지내 뭐 지내. 잔 소나 되어 마시. 랑아 기치 가자. 응?
0: 나 용보 사야기. 그거 텐지 쇼자. 판게라 시기. 네 추신해 같이.
1: 말해 주시던 거예요. 다이어도.
0: 스무리 보시도.
1: 저는 얘랑 세 번씩 다시 주고. 야. 대배 맞지.

0: 박박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박베지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낭초 박제 륜중다 렁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키 박베지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 미네 박베지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지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림이군
0: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Penjong Logi Padre Tsongda Lodun Korwe Dimje Tan Logi Padre Lasalum Jingjam Ki Tsongang Rimbar Goyi Chebe Zegu Jintadunbe Tse Dunin Sabye Ang Begu Yinla Zegu Ring Tsongang to Pepsi Bule Gi Chakda Begu Tan Tse Dunin Gi Zegu To Logi Padre Jinceba Chakjin Sheba Nobu Sumju La Tsongang to Pepne Zegor Shugu Yin Logi Padre Dejue Lam Tan Tai Di Shung Chibye Lam La Ringkong Ma Shue Gor Gyadang Gubju Gurgu Le Jemi Gu Tadung Gyachi Zegu Ba Nam La Tokchi Limpi Shuchi, Nguchang Gor Niki Gubju Gurku Yengi Jiangwe Nyutr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dunbe Tse Dun Yine, Jinda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yeb Lukangki Nubgui Kapju, Lhasa Lumjin Jamgi Logi Padru Tsongkang. Jidu Kh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yin Tsongkang Dupibar, Gersu Shu.
3: Yertuki yang, Nime Tawachi, Nagung Hulu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go Ki Nubi Yang, Chimbutin Yube, Nagung Tang Niku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i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ebusi, Wento Bemati, Modong Yang Garbusi, Wento. 치료주들 여기 봐줘 니고 치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가신

0: 미 책동 초기 생기유 서버 토세기 해바 첨부 쇼리양 공기 닌듀난 광바 제바마세 로직이난 샹용기 튀김 상면에 주 신지 테토 꾸유부시 포모 장난샹기 레지바 하유기 사제 디가르 미구구유 제자 나 용부 인시 송부시 광기 타팔 로니 광 포모 장난샹도 레가 제발 주규 리듄 수이티 냐르자 제규 테토 랑즈 미도 메게타 미리 미마 미리 제게 체도 베트 집에 체 셰바 체규 인시 티규 리듄 수이티니 랑즈 체도 샤베 탐제이 로니기 튀즈나 하유기 서시디토 랑즈 메도 남발 셰바 체규시 하유기 디니 낭조 포모 장난기 메도지 첨부 메네 야고데는 인지무유 사지디양 대단지구시 학삼 남다키 레튠 주바타 루지 심지기 망조타 디지체나 레튠 탐제 야고 주통니 리지 송부시
1: 네 토스 시즌 시도 그래서 타이네 다시 뒤지 그래서 다시 찍대 이제 땡기지 않나 봐
0: 하완 도지니 포무 창단상 최대한 강기 연장이 시주를 신의 로숨 디가르 레가 체 차르지 사지 셴도 레가 제부야 초그유 원야 샹용기 튀김 니기 제주하기 망조 최디 단기 체도 콩 디가르 레가 체네 로 듄치시 유버시 콩러 레귤미 집에 금진 직업 콩기 略 통급민도 시주그유 포무 창단상 최대한 강기 연장 하완 도지 계시 니 미만의 샴디 수치 인시시에나 계제 첨부시에베 나와 용시 이내원의 略 통급민도 머시디가르 넘시 창문 유액양 망조디다 통급 심나 초섭섭 유배 나와 용기 도지 송부지 레기 비교니 당도내 유배 담그시 대내미 내시 지부포내 류심미디외 급소 콘티내 체듀양 중유부지 하완 도지 정인 니시 지부 포네 녜사 류드 셈나 하장 각보도 디가 리키 뷰톱드 셈나 교부 부자 민도 지송부지 포모 창단 상러 탄잠 럼디 지리 니시 쟁의 유바타 터송부타 상탄 총딩기 레지블레 추베 터송 루아기 로마 탄잠 딘자치 베준 휴미기 고십 지그유 터송와 계산 지리니 당유 견제식이 터송 레네토 타팔 롱 니슐 학잠 레가 체유
2: 나란히 달에 인도 있는데 통독하기 달이 능라 탄잠 거기 실에 탱마레리 도고리스 티 디주 체글 네발라 다르지다 캬룸다 네발타 딱제 숨지 젠다 티 탄자 숨일라 데발람발라 딱 강에 있는 나도 강에 티도스 다 탄자 님도 숨이니 티 인주기 긴디셔레스
0: 터송 견제기 광보 보장 마샤콩 슈누남기 직지 니튜앙 터송 레네 딘송 지시유 양송 멍셔틴지 롭진了 욕트바타 롭트 체모튼지 렌구앙 포모 창단도 립유 타다 양송키 터송 견제기 제수장네 렌니르 왕웨 터송 렘뷰토 괴유 포모 창단 상기 레지바 양송키 데르지도 숨베 치지니 포모 창단토 레가 제발 용어이 머구나 슈베 통메 섬드니 탄삼 송지이 列亲, 你也 通面深度没记本, 跟着你不如苦你, 谈咱们电力勇气, 女婿, 技术比喻引起, 送不及。 普莫强南相机, 行着推餐, 你给给就, 准备叠对抗土, 捏比切把它, 秋塔, 洛, 蓝, 茶娃, 苏龙, 车浪界, 却用你规矩切约别, 更多提到你, 杀对街上没多行, 杀叫抗三儿切约。
3: 天主君呢, 两个你把干净, 都能给当用控制了,罗伯记得是呢, 天当用控制给罗伯要不出去哟。
0: 다天爷个之前那老人呢，配给听你压个了多了，早年过了做做些给他，绿东关出不行的，他还给他当安民多了。当五年呢，罗家的居民啊，口味参数，普莫强南乡等于第二，给用给温暖西林当真做了大把他，实际前年天呢，西林当于你给顿就吞西个，连给胡大哭玩，顶叫抗力吃不行些。 탄잠기 총조 포모 창단 시비 루시규 티가 레네 딘송 지겐츠 학삼 남다기 긴지 차도 쿨네 망라 샴디 슈츠 응원바 치유시

0: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H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에게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에게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피에게 주진 订阅帖 健康 기문지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군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ertun Chekuro Shunun Gengyu Penjong Sarbe Tansam Dopten Ta Tersi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Ji Dan Li Gege Ki Ta Den Tatar Mungju Ki Lak Lin Bedun Gu Zou Dui Hu Da Che Yu Be Be Turo Sabadu Gyangyu Rengbu Saba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别的 후다 제주이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我也估计出生姑姑姑出生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2: 哎呀陈姐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这款多啊得新的他的韩国的那让子啥不多的也提的就新的你那的你哪落的就新的的不是前年们多的也新的的你那样说的就新的
3: 我的那作为韩国的是这样
4: 这
3: 样
4: 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
5: 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样这韩立方的培训是当的，爹娘的就是做呢，人穷的面子人，车上站了点亲民都啦。
6: 站哪不也不去参与。
5: 所以在蒙牛的店前，韩立方培训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在蒙古人呢，就是提来人子去婆婆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去领给。
4: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够下了。
5: 你让了培训当下的韩立方。

0: 야, 장가 이 동호 왜 좀 다시 된배 차가이다. 정마사, 던지 섭섭 마칠지, 내부자.
1: 장가 딱 봐치 리키 유한 가리나.
0: 가이스나 장아님도 대두. 나오기 위한 치리.
1: 라스님 멤버.
0: 맞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돼.

0: ཡེ མ ཁེ རང ཤི ར
1: ཁེ ན
0: ཡེ མ གོ
2: ཨ ར མ མ བེ ཙི ཐོ གོ ཡེ ཁེ ཅེ ན
0: ལེས
2: ཡེ དེ ཤི ར
0: དོ ཤོ ཨ
3: ཁེ རང གེ ཤི ཐོ མ ཅུ ང ཉེ ཤ ཁེ ཅེ དོ ཨ ཅེ
4: ཁ ར གོ ས
0: ཨ ར མ མ བེ ཙི ཐོ ཉེ མ བེ ཅེ ཤོ
5: དོ མ ཉེ ཐེ ཆ ད ཆུ དོ ཨ ཉེ གོ ཅེ ཕ ཡ ཐེ ཅི ཉེ མ ད གང སུ ནེ ཅི ཡུ བ ཅ
4: 치게미톰드가 남사 유조가치 미상면 소스 창제 롭친기 로미 임시로 첸승 유브자 으세 피베 데스도괴 톰디아 카르도 군주 딘제슈 구쇼 저스쿠 동부시야 도체나 다 교스 렉치시 엘리웨이야
0: yes
2: 네가 니 알아 테블룸 허가 다가 지배스기
0: 리스
2: 다체네
4: 하이
0: 던도이 키란 차로 하이 구샤 전라
4: 교령 구시 토무지가
0: 교령 구시 토무지요
4: 랄레 역시도 쇼레 인가 징구이베
0: 이
4: 나 팅어 어레 랍자 주디 랄다 지구이
0: 카레스 능아 넘기네 크게 야부시라 겸하신자 망스 쟁규리샤
4: 랄가 준주딘 제 체샤야 랍주 튼조 유상 렉스야 시도 임베
0: 이
4: 탄데네스 딘제지 중국 공수 망치 무주단이 중국와 이내 무주단 뒤 인지 인게 겪으래 렉스야 될라 무충에
0: 카인스나 나 무주단야 냠뇨시라메 제자 무주단 뒤 인게 야부시에 마심치 무주 마저 바디기
4: 개세장 대비에는 니로치오 니샤닥다 저와 개메
0: 기랑게 차로 나온 송글베
4: 나 팅의 시계로 렉체 소화된 유령 대사 인게 오스유 마세니 공스의 렘 뒤베가지 나의 냠요 유베 우주단이 신다
6: 올리비아
0: 오
6: 쇼화장교
0: 어 드리키랑 가르쳐가
4: 란팡
0: 쥐베 드려봐
4: 응
0: 레스 또 쇼아
6: 왜 캐마 렘체 가르쳐가 니의 사무 거중와 랑 캡사 마세니 딘제지베
4: 원했어요. 빙고게 미등위세를 리추에 차샤리 주시라 춤디제제사. 그래서 장관님도 럽준 제토는 랍주 퇴배치 우규단야를 편도시라 열다.
0: 장시단 뒤나 마미디다님도 크게 잠디 쇼르키라 브리스위베.
4: 쓰유.
0: 청계도 당연 제어로 봐. 미딩 아크게라는 네 근데스 밀치는 제어래.
4: 주도 망들이 제약할도. 규령 무심나 미소 가르권도 유도 싱그리. 딱딱마대는 육상타로 봐. 머신에 미스 라라 고부에 비싼 인기다.
0: 디콘 집에 알아서 껴스트다. 우셔 전라 키란 씨라. 다른 게 사무스타미 등을
4: 더. 예 가봤을래. 왜? 만난다며 니샤 좋아도스도 로토민도 계속 쓰고 작치라 양스 상할쇼 비키기다
0: 야쇼 구셔전라 기랑 덥세 도스 처치치
4: 기랑에 가르치해봐
0: 기랑 항정 내리베
4: 예 가리 라인베
0: 나 포종내인 키랑 그네 있나?
4: 저 후존의 임지 나 총기나 내이
0: 쟤는 가나 니 타니 부지
4: 지 계속 후존기 룹진 탐고 싱싱기 손에 랍지 나 도스무도 머진피가 조조 체베
0: 나 머진 룹진 탐고 친비인
4: 시베 쟤는 가 도스무도 랑 체조 샤조 체도가 나 탐디에 최대 룹진 친비
0: 아 최대 룹진 나 탐도 견조 룹진 나는야 응지 진도 중요해 쇼가 루지 난나게 nga cha ka nan chu
4: lu chi lan lai nga lap cha chu de kho ni zen da ri shang chu de lu chi cha bi mi ri
6: olivia
0: oh nga ngin le cha chu da ki ran le le che chu shi
4: ka sang ga be deb se du ge
0: du da xiu a sa gong sa di tin zhen wo za xie le gang ke xie kong le ya mi di gong zhi xin da neng xi 창마 총계신부 디난기 부수단 자와 상하이 전락이 와려야 요체디에 龙妈亲近我了呀，旁边龙就切。俺做平嘴，谁把我心都切了？我心别乖乖要嘛的。唐大啊，那我了呀，明天见面再来解决。每头龙司机东不西吃，没事心都提咋的？你也给我七岁有别，朋友给啥子的那日下？明天你念我去吃去，龙妈我心别赶紧弄我去读。郭小成啦，去擦呗，你多少岁个？
1: 没我，当个主任是。看这多龙母情况，天给你写的三档呗。你出国对不对？三大姐看不听这多呗。
0: 妈的，既然公家的也不多，一年俺没了算不算也干呗？
1: 哼，前头听他问俺徒弟，让给俺算不算了呗？
0: 这俺也不是啥亲戚，既然给哥弟对俺吃了那也可以呢。
1: 跟你跑了这么多次车吧，晕点着吧。马赛跟你弄不清不知道。让个三么多，你也弄不清不多呢，俺可把就是的，注意的。

0: 顾小婷啦，今天可对空白云呐。
1: 那你个啥人没事？退出一百。退出一。都是去。你公司说，其实那么些成功算啥，都代表我们这。马赛。现在我就应该叫你算啥？没忙过月啥，让菜不要没问。
0: 啊，用啊。前途是挺近的，啥人没退？啊，用啊。 기랑 공세서 미팅하고로 도체나
1: 슈회 토칸기 토스케바

0: 메시에는 쉬어 쏘아 용 거 삼치. 도스터디 숨제 차 웨임도. 저. 샤주고 유뉴 메베 사치 리온 뉴디. 샹갱아 이치 유베 다치.
1: 아까나 레아치 유자. 미자만 토뉴 유. 이네라. 괜찮아시도.
0: 괜찮아도.
1: 아니 뭐 신조 이네. 장영아 로고 팀만 제주.
0: 고바 되네 저리. 딱고 손이 집도 왜? 아.
1: 띵에 로규도 뒤다. 뭐 교제신이.

0: 야.
1: 아, 씨. 야, 야, 양로다. 여기 양로다. 글리다. 계정 좋아.
2: 저다 셔제. 강부 출배스러 제주.
1: 진아. 저도 그거.
2: 어서 멍해.
1: 이다. 다 주시다도. 이다.
2: 아로.
1: 유슈. 얘기 와 이거. 야, 너도 야, 어제 쓰마. 야, 어제 쓰마. 야, 야, 쇼. 지, 니, 쏘. 어, 야. 하, 쪼.
2: 장게, 나 총대 개와 키뉴 옆 체념 체조. 첨부 차서는 나만 링인 수도.
1: 하, 아, 정 보기 뒤에 내 주지.
2: 최장, 두주 저 경을 라.
1: 최장, 두주 경식 시시야. 나라니 루충거를 진짜 가고임내서 도야 뉴뉴이위다
2: 장은 저지제 저유환주어차가요자 안전나와스마충지
1: 그때 나 범다 잼자 감매
2: 이내 나라니 루충다 루진 루충제 상민님도 선자 야호치요 드리야시스기인
1: 계속 말해 아, 치. 왜? 니가 짜 소유증이. 드디어 말립니다. 소도 시주부다. 아, 레스. 다인 시내 레스. 글린다. 여자로 와. 너야, 남담은 거?
2: 남담은 너.
1: 쟤는 나 죽인다. 띵에 키지 뭐. 저도 도와.
2: 토바.
1: 아, 쟤는 교시. 나 죽인다. 과유.
3: 말하자 로용규.
1: 실을 잡다 흐랍던 게 근데 슬로니 봐.
3: 니에 가니 질이야 뭐지 유자. 남쇼는 아 깨우사.
1: 장 가니 수래.
4: 정지연. 장 경 오는 신마리.
5: 불에 봉지.
4: 부.
1: 장 지리 왜?
3: 유.
1: 영아 니 신수.
6: 가로 집에.
4: 단둥이의 진다리
6: 니의 기니 참 사업을 수삼추 둔돌롱 제대위배

0: 세.
1: 위도. 나 고다.
0: 알레 고다. 잡시 싶어기. 년년 마포. 이다.
1: 아, 먹어.
0: 쇼. 수수치야.
1: 야주.
0: 니도 되 라니엘 케교. 니모 전화 류.
2: 예예.
1: 어, 야주.
2: 왜?
1: 라니엘 같이 유.
2: 맞아. 나도 영 처음 맛배. 나 라프디 로마이. 내 영 처음 맛배.
1: 나 제가 영 봐야지. 나 라프디 님도 니엘 주인다.
0: 영아.
1: 바이바이.

0: mi tu thon yun yun shibshidu. Di guan la, saka na lim tau khala san yin dhribe.
1: Si.
0: Shang gai nye gie zhin lian ma kia, mi di che du yinbe. Mi di rang ye zi chi guwa marba.
2: Rang chu to khar do. Nga ni kha chaya tsa abribo. Nga su tang yim do dian du yun ne, nye rang wari. Rang su tang yim do dian du yun ne, chu to che ma yun.
0: Yan Xiao Chen, rang di ka su re. Wei, tu ta khar yu.
3: Rang jim se chung a.
4: Wu chen shen yim do yun ne, nga ma xia ga chi.
5: 你这几年有了呗？让个主管去医院，说说重生那对的，长命信息。你姑娘谈过个罗弟弟那贵重的缺买是什么去？我现在姑娘差不明白我。你爹呢？身后个，现在严小成的多人我们的团结，那么多东西去不得。
0: 디가사 니에 대한 장계 고소되셔 문화가 고추장 니 개발 이제 니가 공작 개비
2: 맞다 저 가려래
0: 왜 연설제 라믹스 라지고
2: 뭐죠
0: 믹스 라샤
2: 아시라
0: 포기스러 싶다 왜
2: 같이 님 봐
0: 你奶奶这些衣，让给我那个做对象。
2: 你什么情面了？那我等没，让当初了没有要去的衣，俺我真特该值吧。

0: 문구도나 소소글에 겹쳐는 지규리 동변롱대제 레듀다도 러마리
1: 레듀다도 라바 십시인 성부도에 통회지당공사 지저봐 마지마제공사는 말이 뽑아치야도
0: 랑오 스텝자 레츠메봐
2: 랑주지유베
0: 조고슝 원조 지뒤 랑아동치에 리무얼 교는 라던도리사 딘젤 만동에 꿈마라리
2: 이내니에 대는 미둥 라바데대교 아유
0: 你来公司吃这卡了，陆局都对给呢。你也可对了，买这公司，叫公司让我们都是生意，让我们赚大钱，打错钱呢。哦，亚局啊，我三不是等你。大学人，让我接不下去，但现在干错钱，穷死。你也是把地矿让大身后。Jesus，Jesus，我身后过些么个，我到身后谈到这话卡开去没？我脱了这话注意的，拜拜。
1: 生活困难，我那就接不着呗。养家出这边特别去找要买的，
2: 当你是找钱买吧，毕竟找上大钱不着。
1: 啊，现在肯定吃不着。

0: Hi, William.
1: Olivia, 랑카르차 용바. 드리랑 레가 투스 마르다.
0: 드리 사보 마르베.
1: 랑 쳬브르베. 드리 사바 사제.
0: 喂。
2: 然怀孕，然是我领什么
0: 么久？怎么啥？我啷么啥怕有你？拜拜。

0: Tengine dedes. Karşın duyu ne çiğda. Arkana mimdu. Whisky luga.
1: Oh, me. Ma bak batan yu. Tungşu çun çiğba. Yaçu. Tengi rangi yaşan çın karoda çöp sıkduğa. Mune dbe.
0: Nye söba çeb yislabiyma. Ram rang karo marbe. Ding a chya khardo.
1: Nye tin chesing me da. Nye hune chin du yup di. Shang ge yan xiao chen le, gyu chen le yus chya yin.
0: Ke ge tie su yu.
1: Be sha sha na. Mo rang ge ga le ti zhe yip jia lao yu khri na. Di he lao yu, bi he lao yu. Mo rang cuo na le, lao yu da yong bo zai bi bi, tu da ge che ge me da. Mo rang hune ngui guo ge yu bi na. Nye mo rang zuo ge ge ba. Nye ke du mo rang zuo ge ge wo le me. Wo zu jia guo mi du si ge. Tu do nga khar xie bi zha do. Lagye gwar chigi.
0: Chenna rangge murang rogu chibwe tupshi di no yume samdang yuwe.
1: No yuwa cha xa. Yine murang liya rogu khande goyu ne. Tega nga xie na daga marbe a.
0: Chik chenna murang li rogu goyu gimari.
1: Rang yechit kharsgore.
0: Nye gyungu yuwe Olivia. Kimsang chagin yagu yomari. 이네 무라랑고랑 투신이 치르다. 단대지 소토 범딘 정원에 공부지. 무랑게 두균의 미를 로봇이다 승마리라. 대외 소소님 중근 남부디 밀딘도 요마시.
1: 이네 나 무랑 가로르다.
0: 계세 랑원의 무랑 가로 이네. 무랑 대외 규응을 연구야지. 저와 가수가 서비유네. 소나 김부치. 펜스 폭도 저대요르다. 오야, 돈도 추구할 가류. 나 로렌스.
1: 디가사, 니에 치매 봤으러. 견조 아르카나르 류천 인베, 권주 데르삽신 구르베. 예자천 군이 가리죠 와제.
0: 등기디 니에랑 겨봤으러. 이네디. 랑가세케바 올리비아 쳇시교 군이 파트와 카케 요마시 무라랑 가로 마르베 랍트 튼조 유브랑가 싱메베아 렉세우 유사 구쇼 청라다 인게자 무주 탑세 진고지 아칸디나네 니에 미트미나 소토뉴 이네 올리비아 정마르타 무란 타세 요리 무랑게 자튜네 게베 렉치스 이마시
1: 니에 신스 야주 딱딱이 구쇼 정라피에서는 녀석제 강식해로 종이다 바이바이
0: 왜? 레고다
1: 아
0: 랑가 쇼르키죠
1: 야자 아 딱딱이 디가르사 랑리야 슈구다 뉴구 야이베 야죠

0: 让我做公司员工，来个可有跟着一面，年年年年先成的。
1: 我同事年近30多，年到住居前养两个月似的。
2: 可是让身后带你们到看了啥子的，身后给让开始写就。
3: 跟着时间，我们隔壁有事了呢，怎么有的事体的？
4: 哦，大大姐。교수범디게락다리야가면매비히나근처에서가위유슬랩히나가지그래
3: 아찬장我是因不开心了结果啊先是停车学马是别没错停了卡三皮呢现在自动我们冲过去跑我们跟着去呢叔叔卡在铺地要来不咱买别套呢卡三的三的三
4: 一年也同大地听不进车子同到前边呢要让阿姨
3: 就不恩姨
4: 让给你这些人落地书
3: 让给你三家了那我媳妇等给你扎
4: 让三家了那我当我的呗
1: 前的时候也同我我去心情去让搞不意思了年一不得年哈可是让看见我用的上请俺严小成年岁退出去猜不及让三个媳妇等等啊！
3: 之前呢，身后的我那推荐当过三不用处。
1: 你这嘛这？
0: 小大，我公司来着的，你们都推荐哪个月？
5: 停车处不了。压去。
0: 坤叔，你怎么我这闲话？没让你干你这，不有几不得。严小成三。
6: 嗨。
5: 康三，头前这是的嘞。今朝来个可有两娘们吃个小食多。
0: 记不起来呀的，来个吃吃吃的。
7: 那我们是阿拉东。
1: 都是的对，俺这公司允许 VIP 去来不着，
5: 退钱就是的。
7: 那我等这些话要嘛是，跑不进去就嘛是呗。
1: 跑不进去了，今天乔老给我请个呗。前年我先是打了请过。
7: 怪我得要嘛是。
1: 还得呢。
4: 公文都喂。
5: 俺怎么对等这里要不，听不不赢。
0: 别给客户送包子，把你爬出来。
5: 哦，用啊用啊。
0: 坐。
8: 你大爷的，谁就是嘞？小大爷的，两个兔子，两个不就多兔子呢？
7: 这俩阿扎多。
8: 你大爷的，谁就是嘞？咱们说的，咱们说的。
9: 把你给我上，
8: 找到找到，看这是钱。你大爷
9: 的，
8: 你们
9: 多久？严哥，严哥，严
8: 哥，那你俩阿扎多吧，说的。
1: 这个巧了，这是的。听人讲啊，我们群聚的共青团是他随从啊。
0: 送钱大钱没呗？
4: 钱没，十几送给，你三不打着吃过。
3: 年龄给不是十九二十三就跟，但是得提着呗。
1: 提前这些嘞，
3: 看见我去用吧。
4: 张哥，三不是当着去的，得不得不打，可是可多提着。别想想了，没过不得啊，你什么时候还过不得？马赛，我差不提着，特别是懂的。要了呗。
0: 唐导电视台过的是吧？今天老贵时间，是吧？第一集了。
1: 看不上啊，阿拉是真的。
7: 阿拉可是过来。
1: 黄切是真的。
7: 用啊，乔哥，场内真是时间贵死
1: 的。给我运动。让黄切去领导。
7: 啊，这两天蒙古都突然连接去干。
10: 喂，最让给叫不啦？
1: 可能年纪有嘛。
8: 前头让给叫，最让给叫。
7: 用啊，下日是真的，你自己叫去。再一个。
8: 人少的叫
7: 去。
8: 人
7: 少的
8: 叫
7: 去。
8: 人少的叫去。
7: 再一个。
8: 下面呢，你也是让给，俺必须用的，用的贵。
10: 用啊。
7: 哎呀！啥车型的名字？啥车型名字？
10: 来，
1: 祖玛用这开起我人。
4: 这，低好多。
5: Hi.
0: 퇴진했지래.
5: 네 퇴진 나다 임베.
0: 렘드베 다투라서 퇴진했으니.
5: 야지. 정우토 마테상 카스칼리아 무주차 조유. 이네 그뒤 이네 미유 말을 잡자. 나라 준다디 요 말을 삼 토보스기. 제자라는 신기 토린킬레 토담베 오유 삼차드 년도도
0: 영혼의 시어베 자 크르크도체 로덥시라 둘라 루리 렘부시도 담드 삽맵체 레카르체네 사투송비 게센디소 티샤그 슈뉴르토네 동양원의 공부지 이내랑 마담베차 법드윈 치캡시람도 마세 섭취 주시의 처지 측면도 디슬레게 토네시에는 저와 상호 개말다
5: 오유니 주리샤
0: 던도랑러 캐주시도 기세마리라 균체 개말이 조디 우수삽시라도 개세 내일 캐브초는 중재 야우퉁그리 내일 캐브모초는 거브리밀 포도 주다 뭐야 당근이 흘리듯이 해도 니차니 랑 로봇에 올 때니 랑게가 락다스테는 용도네
5: 랑게게네가 트링켄조 공사 도좀 리스마셔자 락다게 저지치야 주무소
0: 예천디야 오스토 랑게가 제표조 유는메나
5: 디에
0: 띵
5: 알롭진 루리 담보 라브치가 두두 자베 차거리 콘춘주리
0: 콘세 지중게 젤라지그린다 선토야 요마지 是吧 라다세야디 제니그 쓴보다 리니그 가초 디웨 개칭마르베
5: 오네 쓰이베
0: 디랑기 학삼부터 규리
5: 정의토 니자 랑갱아 롬마무 시자 체자 야시세야이 이네 은이 발이야 해바 체자샤 체자 ཉེ ཁ ཁེ ཐེ ནེ རང རོབ ཆེ ཐུམ སིང མི འདུ ད རང ལ ཡ ཡ སེ ཡ མ དོ ལ མ སོ ཡ ཆུ ཉེ རོ ལ ཆིན ཆུ རང ཆི ལེན ཅེ ཐུབ ཤོ ད རང ཅེ
0: ཡ ཆུ ད ར ངོ ནེ ཐུང ཧེ ངོ སა ཇོ ཡ ཆེ ཆེ ཤི བེ
5: ཉེ ཁོ ཚོ མེ སི ལ བི
0: ཁ རི ན
5: Kariinsna, nga maiji mazda, gongsi yaga dinzo, dazo daga zhungi dugi.
0: Rangge dango chebde yang thakbri. Dusta du, da nirang simzhe chegwa imdu.
5: Tsungma sa. Wei, Wei Lian.
6: Xiaochen, Lian pa mchika xio, nga zhida blodu.
5: Nangta mogo, lam sa yong. Nga tanda agan zhogo du. Pige mi deng mdu sa.
0: Qing nirang gyeo. Dada dejuk zhi zhodu. 나이 도스 토니 되슈
5: 용아 재능이랑 알아 도스 대비 좋지요 저
0: 워리 디콘을 장기 인이 결정 제시신에 대해 내셔 이랑 파트요 마지막에 우주 카스요리 재산한 게 저지 앙사치라
5: 용아 용아
0: 교신 저시텔리
11: 지겹전라
0: 교신 저시텔리 나술에 미스터 코에 부터와
11: 교신 저시텔리 지겹전라
9: 이다 이다
11: 샤다
9: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0: 미디 장르 와치고 말 봐.
1: 말이 말이. 들이 딱다 미국 법조네 정치연 토슈.
2: 마세 제일 미국 바스 뉴가 두두.
1: 바스 중에게 바스 참종 차스기.
2: 최산 정치연 개념 또 로드사.
0: 뭐 저지로 봐. 나도 난 칼로 와라.
3: 장수하다지 로제주.
1: 뭐가 뭐가 뭐가. 계속 난 칼로 와. 계속 난 칼로 와를 봐. 나 수가 요나 가봐지 그래.
0: 흠. 제나라 정주연 거 뭐 전화 대인 세 같아.
1: 나다 정주연 람쇼 케이프 장이.
2: 네 대랑 삼장 님은 누구야?
1: 랑게 모두 맞잖아. 네 대네 정주연 뭐 대제 로주 말이.
4: 자자. 르사나 로모도자. 아무나게 두레시 하는 거 있지리. 용아. 이내 랑게 나 켈 냄구이다. 람팔

0: 지게 변나. 네티 땡기 쳇디 랑가디 리미도. 척도는 균쇼메죠.
1: 나남규 지진랑고 대지 로두유. 모두 단제 크데스 조금에 냥군의 심소.
2: 로리.
0: 로.
2: 모두 커도주다. 니네 뒤응을 남도하네 예르규. 삼부시기리. 삼번에 모두 예르규제 커도단타제.
0: 레스.
2: 让拿了肯这所有没，你我那还够没？伊那谈的啷个我心酸？
1: 什么事？对用苏爹看干的鸡吧？
0: 这是三面了。
2: 今天啊，啷个不是不是的？你不了解罗切个？
1: 没过没过。야주 아, 잔 클래스스
2: 좋아 치셔
1: 바이바이
0: 지겹잖아, 뭐지 당구름이 콘조 나의 예유를 생산도 가보시도
2: 데도스 구도
0: 리스
1: 아마, 나 로 용비 아마

0: 아마 그들 로유 마.
1: 나래 나선자. 그들 로니 되네 로유지.
0: 상하이 미망부 선자. 로윤두. 신사스도 제산 로윤아 치부치아스.
1: 수란 상하이 교수도.
0: 야.
1: 키스 아이게제 무도스 터추 집이 갈 루베 카도도스 뉴이 캬감나시 아이다
0: 체능의 랭가 친구
1: 디스 디스 디스 레모 질시에 조리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나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대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본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하슬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섭게앙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착다뷰규탕 체듄닌기제고토로기파주진서바차진시바노부섬주라 종접 루강기 노브고 갑주 타스 룸딘 잠기 로게 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주주 직주 주주 직 샴기 전이 안다 셴네 로게 파주 큐잉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닝콩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르주디 어게 파츠 니고 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 주티니

테나 젠펑 리규 차구 차나스 지지레레 지신나가 니깅업주 예 세베나 신나 좀르타 깅웨응으리 남아정신 폐송 초르티 야마순 짱바타 강고 짱고 이시야샤르 차나소타 고바냠주 제토치 차구 창대 깅웨응으리기 규규 즈제소 차기

총무 서버츠 부부생 기샤티 창도 어 조바타 대지 심세티 냠주 직시 직자 계급의 20 서두 대비 무초티 미동 런신 총우베 콜라자 다르네 같이 거르네 최진수 총무 서비 전부 전고타 로보로 보저 링소 로젠 부신 사교로 갑이요 싱베메 초모 세보로 네 자사 코던 제시 초모 세르베 싱베메 토 땡주 뒤에 쪽진 단니 뇌비 차고 포교로 문고 차로 지기 니페 니게키 난제 티다보니 진선 리규기 차고기 차나기 그 강사라 통주교라 시드윈 냠네니 정중 감치메 규르메기 최니 태야 海南林镇尖峰日夜区采归恰那奎土东部尼七十七点的国内区镇昂街行天尼在我设备各路食堂找我了偏准前队也能免费能足行为门文件团我们了一脚给我试试天尼团民的这辆电影被最新高速天气先天新日天中介期他们就其他其实

拿起格工开土，出行赶着推把稀土就着了。这些南家几多一百，热度八十一。张谦那里提，那我这边穿着你为我土，抢上了热心气。都觉得新队怎么快呀？因为我土轮到李志多了九年，干嘛来九了？工人点穴。曾经给测绘那些贴图，因为家着你怎么来穿皮都没。文章谈的，家着送去咱们去，穿过用头发穿五遍，听听我呢，头发的高些认识。拍到新干贴你，啥的开发他锻炼，快点了。中央车电位推上是下行，各工开起全部算罢了，参加阅别。德不着他，日大村三里家人民青年土上月，一个都不给做馒头。那给各工开起说着那这位美国土天干了下月，说着忙不及春节都送完他。这都一那路位，那些群众那天人都点呢。李桂基哭声都流遍十里南村心血。你问他，克隆，七九届家格工的九年，那在的生活图什么心血？今咱们前边十里南家几多艰辛？龙门不生活都流遍十里南了，春节的做么呢？他虽岁数大的，几多贫居苦个穷。文章杀了街外撇心去，这样欠不来。没心他，吃心。如今苏家村一万超年，离开那段准备多么铁了，求了去。不讲的了解，新疆套图一共破年，人不杀家欠不他，很不冷心去。咱这钱就更苦的，人前一面的过年，新瑞他陆瑞南一直都当的，俺的马尾出去堵在七六千年，十九路六九可断去。如果天作呀，杀了天外边，撇心套都早晚错呢。绿巨就连七八他，不心错呀，李桂图听不起中国咱们些。他的一直着心别，撇对心天呢，杀都那边苏家村高位听不起他的决心。看叫，哪几个空天呀，杀几个准备接不着了。一切都送为新东太阳，人中看不得绿巨都救了你。可是空手杀不铁做面呢？撇心铁，龙我就这看，加这烟气，龙的撇着韭菜，西南永素一只土着什么事？吃那这些了。人为的厕所推过去约把他，厕柜吃难了，塞住了他，可有前边眼水时间点的。别人呢，别对心得不如穿呢。心间动不是热心杀了接着把他锻炼，那再都不提了，格工给有娃热七个月。那给格工提，见风日就厕柜吃难了，厕所杀不洗他，热娃杀不洗几个月。去你！前卫有的就给军官爷。这回查那个名字几个马拉出土，七九军一接近，克隆联系了起来，出来还将忙不远。七九久久想想俺马上来就着行，乱点配着我土，龙色铁皮鞋边插到南边。你在他特殊出军阶级战术活动出去了铁出身。海南凌晨建峰日有机测绘七大南极四百出资民你一年对你恶就身边出入铁里那时给救助南年对穷年与人不救为学的眼泪出不起身。救去四星文书人不天气有个马赛今晚忙切我所讲在心月。前那一初中难度学入为初军天涯初学入天年就住于他
서시양 쇼주 쇼르네 샤첸 체질의 교신유 티신 지신기 자외 사원의 추주련 체네 사도기 슈다타 체신기 자완남 삼피제바라 링보로 련기 유바타 급급수 체신 자와 동진의 큐네 림시 차기 송디 타라 남서 집어 떠부 련기유 적법기 교주타 철주 삼부 제기 규대 권의 최소기 모사라 되기위 세국이 차나 큰 뒤로 하이난기 가지 뒤주 되는 점기 지신타 가지 계주 캥어 점기 이게 소자타 예배타 초대지 대단 첩지도 차나기 소자기 초도블라 규도 동기 초조 난도 교비 최균 지신기 사변남 파징사라 대체네 협의 동기 되라 대신 차나기 소자라야 당장기 동주 고된시

초슈르 난도 게베 저리 땅위 초주 주련 톱체라 보신 송다 콩도 추신 왠야 철주 슈르디 능주기 뉴베 워타 차나기 서시 셴보 여베 보신 지신 태주 무도기 장위 철세 르부 셴멘 젠키 람쇼르기 보신 남 송기예 샤젠치우에 쿠리오타 최톱제라 나귀기 지신키 로만남캬 지차라 로지차라 마르쿠베 츠이키 계시히 로마레 추서두 롱외수 샤젠추비유바타 철주법두 로제레 추디차네 디마타도 마르사친디 롱외 깜보로 교기히 추디사조베 체나 로맹외기 깽외 참무초야 롱외수 차르게 용교로 강고 포진 대단 뛰네 원조로 뉴바 튕교로 편도휴 첩지토 서시토 철주 수주진 토기휴 지신츠 랑랑기 탑람제네 클론츠토 초두 치료 치바타 출랑 대다 릉교로 총네 초두 초벌레 진심 제기 여진 다라 차법기휴 철주 교주 초바타 교주 망토 뒤베 정조타 법주차 조신 양릉교로 치네 최진 초바제 대다라 쿠류 양양 제발레 젠펑 리규기 자구의 차나 링테라 삼피제베 수주지기 또나 차나기 깨지 깨주 잠지 체주니 지신 장외기 초두 다 릉규로 제발레 토바시시 테나 자구의 차나기 주 쿠류 테니 장가 장수 제베 쿠류시시 테 차나기 깽월초 소종 제바 강식 차나기 넘시 도념 제네 저외 차나기 미세기 기감티 장소로 내답 제외라 티지 미리타 정중 코류 고고연의 상조 코류 용와라 티외 누바 등에

0: 감사.
1: 조실아 감사.
2: 어, 감사.
1: 조실등아 감사.
2: 감사, 감사.
3: 조실등아 공부 못 시킬 피자. 다리가 주차되는 게 구요야라. 십시 십이.
2: 맞지.
4: 길이 계지 표면 투시디. 릭제 속에 루튼게. 아주 대첩병다가 대수 채사. 용거초.
3: 아. 루튼 돌림 피베.
1: 계지 표면 투시디. 표면이 시디 자냠 콤비 지자 제약 투시시디. 아 중사비 표면 정원에 세나. 슈고드고.
4: 최고 디젤 대제. 미게 죽듯한 랑랑소스 켜고나라. 누워 쳐보. 되베시규. 부자 당고래.
3: 수스등아, 그네 빼다.
2: 영아.

0: shunu so, kese nga zo, lochu shoga da, siwan kichu be nyanli da ni. Nga zo todo gogui ma chi no, zhungo todo ma wong yore be.
1: Yore ma ni!
2: Nga zo jang tam che, yin yin so sham di shu wo shi. Nga zo nye bar du tap zun she gui, sabu tang, mang zo. Mi ma lo wang we, siwan si ma tui par du, nga zo tap zun she sam, za wane she hu me.
3: Yang zo! Yang zo!
4: 링기 다저 손도 뒤져. 네 저기 라보 쓰녀다. 소바 레삼샤베 거리. 장매 강삼 룩리 나니. 감요 카르송야 유네 송조. 진다 풀라. 기랑기 유연 송간디. 네 자라 베타 쳔부도. 성신 유나 성신 컨티 유미 송조나.
5: 네 자 年于兴隆最高了，往这些年每月见个，光追了金色，去家宴结过去去。我有的天儿恰恰呢，看着蒙古骑马去，一年谈得咋当大钱呢？木给嘎给，打拉啥子？有缘打二点四马去，前早，明朝牛打，拉起家亚的，五度特色差异。其他富了，修的，跟着许个。 미카츠스 뇽덴즈이나 야시숨주 야시숨주라 딘제도스 망자메죠 키랑 단데네 즈르데비나 레미 뇽다야다 레삼샤브니 저와요 마르스 시에토야 카고 체바 덩어도 내두 니르 토샤 타고디 소제 소바 마타세 진조다 니부디 소베 소제 멍유 토라 강에 체브데 삼시 시국이 예체노 다리 소배 렌삼샤야디 니에 쯔부다 마스젠기 쯔링 김베 송사 저지 카셰샴 가법제 탁주도야 요마지
4: 아 상매미규 직토르샤 종칭 레리카 강교 레튼 교수다 상매 저와 주디체니 투무토 미마기 튼기기 종칭 사부지 중야되지
6: 예 치진이 시 하 상매 신세리 진념 저지기 변조 시주 나라 지다길 변주 따도탕 예주부당 마치에 니가 편바 총기다 총세 변주로리 지나베리기 시주 카세도요리 민알 스완닝베 지링글레가 지차네 죽지브리 디지로 나조 훈읍주게 시주 럽다 리모드니 게르기 마즈링루기 변조 제미나서로 뇽지탕 록요치기 Rinpatangpuy, Gigamawa Nguipuy, Lamsa Nyechori. Ajangchang, Lemi Nyurdanje, Nedun Takchu Chinyegi, Gungsiten Zungwane Xena. Nguipuy Tinje, Peji, Goya Yomari. Nganchu, Changme Dunmyo Lo, Zinjo Chigi, Rangmyo, Dangba Chin Tigri.
5: Oh,

0: 감사. 그리시교 샘플라이나 나 왕부신 럽조 장미유이 왕부신 맹양라 주리 뉴조치가 치수 샘플라라 쿠루츠야 치도 왕부신게 나첩단추
1: 니 아무라게 우수쟁아 가로지 못 주체가 유송귀
2: 가리
1: 사빈바 싱싱고 베칸라 투데 쳐오지
0: 공규는 무소
3: 계승마지
4: 봉규 뉴세디 이제 제셈 쳐오다
5: 됐어
4: 니 바도 대기 제베 주즈라 랩 쳐오지
6: 야사쇼 뒤촌에 따르죠
4: 도다
6: 봄쇼 죽주리 니 그 봉지치게 장원에 타고 사샤 로쇼 그 봄쇼 주영에 봉지치 시상 짜차샤
4: 흐 호소난 게 나다 시순 그 텀부치기 스케일이 탐주샤네 투스 투룸 해봐 광고 돌 때부터 차르샤
7: 우리 留等了 따르동 봉쇼 주피다 주영아 디신이 주주리 니게 시상 그 자오 카체 쓰부타 로쇼 그 봉쇼 주영에 배 지주주연에 장르규 장원역이 봉쇼 주주리 니게 지주 직제시 투룸네 턴디
8: 节目我就准了,好像了鬼。好像你呢,蹦迪卡出去,西昌来决定。到我送别,谁中你,西昌预计,我所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2: Lengye Tsangma, Jigu Gyachwe Ki, Pyujung Ki, Makbun Shadari, Mingar, Puma Ge, Sajimangje Simchabri, Yine Chonggye Chida, Lakbaadu, Shingjinka Ki Sanzamla, Todung Sajimangbo, Kuma Ge, Chunzi Chetu Yomari. Chezang, Kizu, Kunup Kuyur Dianne, Kuyudu Mokdab Chagri. Lengye, Genji Chivurda, Di Kunggui Kuyudu Lakdebri. Kunggui Chashadi, Lengye Lgyabjuyinda.
5: Lusis!

0: 좋아서 마양 계속 두고 치봐.
1: 주리우라, 고모소, 네 규모에, 아, 오늘 세입시에서
2: 아, 계지 마시. 오늘 저녁 규모 약속이라도, 나는 공부시 오수. 감에도 스테이션에 삼시 두기.
1: 어, 어디, 북라자 다녀라 삼담이회.
3: 삼담이, 이는 이곳 루트 삼칸사샤, 타니슐레 정기면 주기. 아무나 구장기 영향미도, 나중에 철다가라시.
2: 계지마시 니에 공림을 쉬었죠. 나저래 원보고 망자자
1: 재면줘. 재면하고 쉬었어 터지나.
4: 조리우라 구성윤라 장미윤라 거부윤은 쇠쇼화피 아.
5: 레스 레스
4: 조리우라 조리우라
2: 어 개인이야를 교시
1: 어 터스니에 제이요
4: 어 조리우라 근처 쇠야 쉬변 아주 부시에 그대로 로유 무리에 규룡 다그랍 진제 통통 로말레자 나는 감자 쉽실렁기 닌지다 딕딕딕스요이
2: 저서 남하시 데라 준비이너 겨울로 용시
4: 아네 쟤너 데라 뭐 준비이너

0: 박박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박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된바 박부 세크 케바 소키 박베리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 미네 박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꾸리미굴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Penjong Logi Padre Tsongda Lodun Korwe Dimje Ta Logi Padre Lasalum Jingjam Ki Tsongang Rimbar Goyi Chebe Zego Jintadunbe Tse Dunin Sabye Ang Begu Yinla Zego Ring Tsongang to Pepsi Bule Gi Chakda Begu Ta Tse Dunin Gi Zego To Logi Padre Jinceba Chakjin Sheba Nobu Sumju La Tsongang to Pepne Zego Shugu Yin Logi Padre Dejue Lam Ta Tai Di Shung Chibe Lam La Ringkong Ma Shue Gor Gyadang Gubju Gurgule Jemigu Tadung Gyachi Zeju Ba Nam La Tokchi Limpi Shuchi, Nguchang Gor Nige Gubju Gurgu Yengi Jiangwe Nyutr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 Jik Bugyu Yin. Chegui Tuzu, Jindadunbe Tse Dun Yine, Jinda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gyeb Lugangi Nubgui Kapju, Lhasa Lumjin Jamgi Logi Padru Tsonggang. Jidu Kh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 Tsonggang Dupibar, Gersu Shu.
3: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shu, Logi Padre, Nigo Chiku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e, Suyula, Nigo Ki Nubiang, Chimbutin Yube, Nagong Tang Niko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chi Lebu Sing Wento Bemati, Modong Yang Garbu Sing Wento.
4: 七六周队，我给派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空气恐怖情绪天里，同面感性硬了，胸里酸秀感应。空没恐怖堂不提，下周空得来，冷车稳当热度吹。空气恐怖谁谁，自动给干错了球员，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拢用为企图，心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擦拢给开就躺对面，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熊七别他们天里养心四五趟，他们天顶秀七位，恐怖绝对电信级别，从来是容易。出个错恐怖部队趟，从家给别个，刚把车用的得叫起头，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别给别新车米。泰迪熊去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退钱了，七不错，退钱这么用我趟，得他硬擦拢用的面对秀。
2: 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银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我给派出日国他们，日国他养就刚当了命令，去过七八十银。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等于呗，三月点不了之内，这点国土了，百姓点不起气味，恐怕原人不一样，各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七十堂，天堆国土的女不等于呗，大姐起的。
4: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点起过去烤起一么汤。他的吃腻了，锅儿俺给过去烤起嘞，专门个。群众罗杰帕住。一头鸡羊，你们操瓦起，阿公喝龙当月长秀秀。罗杰帕住，你过去快点速度。三天那么些个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汤，你空可对群羊，钱不有，日子吧。云点冲锅所起对群羊，钱不有。
5: 体外你过堂，龙过，吃出阳光头不啦？苏北天气，苏区内部新闻特别密切。我东阳干部新闻图，七六周队，我给派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
6: 哎呀，张阿姨啥？这的来多少都住过，这个地是几万块要买的，让不落亲戚的买的。喊你放的排局是单的，电脑的就是做呢，人均的面子嘞，车站站的电器面都啦。
5: 张阿姑，也不去车里。
6: 所以这门有了点钱，喊你放排队单的这个人，
5: 都写刚没就账记，铺铺单，所以这门个人呢就。

0: 무지 파괴 채우시.
1: 다르당사. 두종 환게 노장게 잡아가니 맵스니. 다다 매양라. 퇴백하르샤.
2: 제나 앙다 숨소숨바.
1: 해진 꾀조 리도요리. 입춘게 다르시 체제치스.
2: 만저링게 사업디 제뉴 주치아드리.
1: 니한테 둘이 송가하다. 제뉴제 가쇼리.
2: 주자 마을아 가수사. 뇌동 가쇼 치워 주네. 가쇼 뇨 토도시 뇨지.
1: 이 상하리 배제야 주들. 천이게 사도 담마네.
2: 뒤뒤 상하리 수사. 예용 뉴쇼 때니 로교 치워리. 다다 총지르다. 사다 르부 수사. 도르 토세 뇨마지.
1: 제나 도르 과열에.
3: 야, 파시야, 파시야.
2: 老姚,
4: 라,
2: 메일로看 통주고.
4: 어, 통무죠.
2: 아네, 갈래 가수.
4: 헤, 나담도.
5: 저, 저대문 주네 독재 언니 세바 레라우리. 이네 독재 언니 지금 무시 세바 가부여다. 디 갸주나네 급 세바다 지구래.
2: 메일로看 스니어디. 중지기 중계 띵슈 가바니다 가윤네 상시 그리
5: 하드싱 주단자 미스 니다 팀마다
2: 아주 년도체 로몽 부주어리 니다 제도니 수도
5: 아데 제니 제도마리 심제 편도 하려래
2: 제자 니다스 니디 기부 망네 수자 인지 제도 지우리
5: 어
2: 되다 비게 유베미 고래 갑등이 통주게 디니엘 쇼르지나 슈니기 앞서 타우스니드 말베 코싱이면 주니베 니다 티비실 하거리 가서니 다가 미에수드 코 표시오브리 다리이너 코 인지 심도 없이기
5: 인기 말해줘 저런 게 민 너여 말봐 아
2: 코르시야
5: 어디
2: 내 코리 아님 드쇼
5: 잠깐 넘어매봐 저
6: 지금은 저 시행 유배 이거 뭐야 유배
2: 赵素，赵素，下去！你家这空子的，军天大权的正面的，师兄呢？主任有这么轻松一呢？养呢？大一些难嘛是，天干松的，俺最怕不打对接鸟车嘛是。
7: 这点真正拿不赢呢，别人管从给民间是人嘛的了。控制单给从对敌人了，真给个从不死的。这不些钱呢，送这么些个人。钱呢，给人给取消掉那的，有人给赢了公司蒙古籍，他的人心里好做过的，蒙古卡当过些好多。顶这对了，看不上多是惹得嘛结尾了，别急。 Lihku mozu go ne, lihsab xiao go kye ba.
1: Chepsan di ritab chema shao kye ma ri, manzu yu yuan mingto ne ma nan jik yuwa ri. Tengwen ku mingta chil din chi du, gongsi kwaak dong mangguji xia yuwa ri la, manzu di ne dayang mangguji kub lu kye bur ba. Manzu di na ne gongsi jing nye shi tam, yu yuan da zhawa mep su, di ne na zong chom ra zong shi kye bu yi na, nyinga xie si kye yuwa ma ri.
2: 주디 배우도 람사 꾸지 나로 니 캬디 딱딱디 흠도 삼지 파치니 동야 주지 이가 체부시 되비 이베나 비나라 니다다 틴지게 칸디샤
8: 체나 자 앞서 뭘 갖게 돼
2: 거기 한 표시었어
7: 되다 부시에 다리 날리니 yāng dēi mē yīb jē, mē yāng qīm jē. Ngā chuāng gē jū lē gyū jē jē, lā bō pār xiā, mē jī jē nā, xā xī sēng mē xī nyū jē, bū xī yē lā sū yā xī tāng gō sāng xiu.
8: Dī kē rāng gē, qē jī xā zā, gyō jī jō lā sū gō gō gō gō rī.
7: Rāng bā bā ngā, tā rī nyū gō kē lā lē gyū jē bē, qē ngā, nyū mē sī mē rā.
8: Kā ngā lā? Bū xī yā sī nyē dī nā, nyē dā rī sī qī lā, zhū rī nyū gā qī nē. 这个口子托着呀卡里呢哼这叫罗列斯呢给这只呢打个热吧
7: 这只打个热不是真的个热哈哈哈哈
5: 우리 유튜브 제아디 네 바로 두고 그래 접수 링케지리 정말 섬뜩 활용이나 시야치다 님도 주도 제도
7: 주빈아 네 시기유 주리 돈유 제아디 돈지리 이내 공주 주리 맞잖아 맞아 공주 나 주리 쪽바 집에는 마용
5: 시주 근데 제니 셉시 없지 공주 시주 그 전에 셉시 없지 어디
0: 俺就来个我们的人，毛主席、新巴洛斯基亚的，姐姐那团结的送药人，书记邓拉给，这场来团的，必须同情去，工作一百个人，给咱代表交了，你这些我的是哪些拿药人？对不啦？今天个送不，从这边，一年营业额这小个面，我全部都，肯定小些，这么些？
9: 对。
5: Нет, все сам хочу. Сам я так сюда. Ты не там будешь ли? Мацу, Сычанги, Джунгдам Сяги, Чедо Пейчени, Синьбе Пинду Цо, Нер Чукши. Сюр Цамэ, Галэ Дуа Цюр Дэ Тари Палу Ни, Мангзэ Чиру. Сынгэ Мацу, Чонг Суми, Тун Ши Си, Дангу Ли.
1: Вон Сабда Да, Синьбу Чугу Нала, Данга Чоу Манбэ.
5: Дэ Чинчу Куйни Бу Мэнца, 新北本土村，俺做军工铁站有马些。装饰民博，也是永续银北。萨布达达，新北区北，主任马杰亚给。今天何来事呢？萨布达达，新北区北，对于人工呢，实行了电解。新北本土村，工作本卡了，整体协商是。到我呢，俺做肯定交人。俺做卡起雇员来事呢，俺做新北本土村，工作当俺做本卡借的是谢雇员是。这都三不懂的。
10: 这是白鹤乡的行政大行委，行不拉不铁座，俺做大本卡级差别呢，俺你啥不大大行不出不铁座，落不起去啊，别用的。
11: 对，你是这样，你太对了，这东西，这是，这是，这是，这是。忙你几可不可以找我应？

0: 다양 거디 중치 총기기 제 두둥 디네지 티샤 제 콘셉트 숙침 파자 막조 먹지 제 녀 통문도
1: 这他们说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이내 가서 갈라. 망속에 바른 부득제 대샤. 디금세 가래. 칸이스나 제디 망속에 니다 사야지리. 제 콘세 파르비노 둘이 신다기 콘세 펄그리. 제 콘세 파르상 총칭기 망소 슈긴 티사샤. 로듀소 안츠 까부니 먹터블러 망족 잡죠 매비노 개글린 투야 요마시
1: 이네 수스등라 나츠 좀이 먹고 비지 망족 시슈네 주리 콘제 강교 템포 요 지그리 시에비데 편제 태삼 퇴무소
2: 지자 선배 사과야 원이지 지소 광괴라 샴티 쇼고나 시슈게 익셔 더디 권네 더슈 쳬베 영야 요마리 나츠 망족에 사과 대배시라 당신 시토모도로 섬시 쳬오리
0: 다그리 나 최고 수단유 선진의 송 신화니의 착파토라 니다르시 총책이 처음으로 소유 제다 주시 놈 업체가 권세 꼬이지 망소수 단대 내부 하세부 코브체니 쪽담기 루치워러 머수입체오래 아자전라
3: 어
0: 다 아자랑 도부다 가리베 쿠이래 뉴르뉴르 집에 마세 업체가 한 일에 믿어와
3: 老李, 让 给 시그룹, 탄데 제다 주시 광바제, 마제 쿠오비도.
0: 제 광바상, 두부동과 요미, 탐어데, 두부에 잡수동야미도.
3: 예제지了, 상하시克斯酒, 즉마사아.
4: 차관하러 教授口语, 别제 광예부도스고이샤, 나즈도스니, 영화주괴, 영두괴.
3: 영아, 영아, 영아, 영아.
5: 啊,这个人就学的,但他不都是的,从可这是给不着。孙虎,但这个环节,这个是别。参观那了,你的女秘都是的,西中给推动那了,这个环节,电波用不起是过一下。你也听说的,推动是严格的罪行。你也可定了,这要出去统统狂破个的事情,那了主力都是你儿子的钱吧,穷要买的。
6: 연여라, 다리가 주리디 신의 개토스 충수.
7: 대충, 다리란 게 남일을 거지, 고약 취득 등상 야부 충수.
6: 부신 광주, 춘옥 내주 근처를 신나.
4: 아주 정치를 두이.
8: 두배 날 남겨다 로수이, 야, 대시.
4: 몽어, 태란 저 고약을 채워지.
8: 딜린다, 남한 텐 토스.
6: 在路上认识我的车子，车子。坐对头了，让给忙学，学东西你也吃过。
0: 熟悉了，皮皮。熟悉了，熟悉了。给咱总阿三来中啊。熟悉了，俺最喜欢他们上学家比。对是的。川下给人民币别拆毁主力，他的王振前辈干事啊。嗯。也好冲，贵州主力，重庆做啥事啊？
9: 俺最高不你个木头皮，免得烫过的，带脚不灵不灵。
6: 他们啥子也推到了街头时，看到前面开车几个没，看那个走丢那路。
9: 嗯，三年的时候，师兄给朱俊宇三年，他们俩主力快点去。熟悉了，我的老总给你一个各站对接，马哥原来开车强些。先生，我最满意的动物园，看到好多啥都落钱了，他最高要有呢，快点去过来。
6: 嗯，大哥的。
9: 熟悉了，前两天偷偷去修公司下面着。调岗的你们注意，你们注意了，解放不要我去的。
10: 师兄，朱总呢？朱总快点给你家的，路大通不起的。顾小文啦，光不起来行吗？一年穿不了套了，这要矿在藤头坡里。你俺那组有缘没那些为呢？咱们啥起码别，多点呢？
9: 我最娘们的妻子的，主力参加军长的，都不需要去为创业去了，还是需要的。主力的身边最拉关系是，没对谁呢？
10: 记得了，人家参加干了师兄的，这个矿在军队去了是干啥？我那是丫头帮到了下南呢。
9: 俺一起拿的，你们哎，跟我推荐创作元素去对，听了呢，介绍有的，听了。 年修吧，塞那，挪用嘛是，分钱不塞那。

0: 老王,
1: 아,
0: 티샤 카리네 곰퍼기. 다시르도에 곰니락스 파르자. 아, 다니에 톡베 림보다. 제 림보 곰지 빵메 조성비.
1: 상마 총부 김지 소사. 곰디지 스바비나. 돈디엔 싱마라. 지주미주 셰 싱마루.
0: 디게 니 하고유. 다네 조디 체다. 메네마네 털털 조기. 다이네 니제 니토야미도. 다두스터디 자가 주토야미도.
1: 손게무도는 거기야.
0: 겹슨 겹슨 저거 봐야지.
2: 요, 지초에. 망마차, 뉴마차, 세니게, 니무 주성기.
3: 기란게, 자주비 오래 쓴 거 입에.
2: 다가이. 세니네 송. 게니 조리 송각이 제 콘세. 지구, 야마칸, 곰뒤. 세가 매매 돈에 코드 쳐버려.
3: 제수, 남산 구지시기.

0: 야사쇼.
1: 야쇼.
2: 우디라. 로노 신지시 주링회서 화샤 화웨이 병조 신지가 개교 체피. 오디도다 관람. 저리 구소. 지주니도지 러상께 차샤. 머지허라 광부제나 러상 원제 뉴슈 마탄베킹기. 마드접예베 배교 코트고고 공통안용 숨기.
1: 야오초. 람사 머지허라 단련다니. 머구카네. 랑고다 쇼숨다. 마공외제 원제 다 쇼숨 공티체. 슈라메베 사자. 다제다. 야르티제 워주. 코트김베 마드접예바 배교체한 슈긴테나 융마리스치. 머주시. 가족구 누가로. 넘주나네 유제. 코트길린 투부 채우리 수요리.
0: Let's

0: 우리랑 녀사주죠. 가마게 따르다샤.
1: 치빌라. 강에 가수 채비네. 폐규 먹봉기 코트 예류 툭거리. 세국 내둥기 김배 막도 접제배 폐규기 랭케로 슈긴티는 육마리 외서 하도네 유학 랭케디 니바도 주고치리
0: 이내가 저 가마 단도 중조져 봐 캄페 사도디 사도 계시도 비 인스비어리
2: 강주 사도 쥐소게 고로 냄시 교 침부 중자 세소 내가 왜 그 인스고리 Nyema, ari namzhu, tofeng khalam gyujie pirdu. Tomu zangwe, lazidabri.
1: Ari mi, zhuma tobe tanda. Nganzu zhungu mi, zhuma tobe kyebu yomari. Yine garzi kugi, ngunju mokbu. Sarru sheche nimu mangu chisha. Tinje tuyla, kama lutuyul madina. 폐지 용민도
2: 다 그래 가망 루디소 강에 가수 채비네 캐세 제제 덥기 주둔다 뉴슈 유구 벼규 먹봉기 거주 길리도 치러
3: 렛스 안설루로나 도덕교 강치
4: 빈니에
3: 디스
4: 디스 디스
3: 아 터제나
4: 터제나 터지 당장우
3: 예 거둘러 아주 가마게 통화네 필제 외소다 주리 카토네 카르세리오브레스기 제자 아주 카마 문에 경탁 주리도 와
4: 아주 벽이고 규루가기 카즈 고도 근데 된 탁주 도도 와
3: 왜
4: 장민유지도 와
3: 신이 연배
4: 대자 갈지 유 규루 토무죠
3: 아 나 왜 민유 니차 장게 양스 무야제 내속이 할라면서 와
5: 나 내속이 할라오래 됐다 나 빌리스이부터 이제 내속이 할라오래
3: 동시 오늘 역사민도 랑랑 능민도
5: 야 사능 유추
4: 장민유 랑당다 대민도 장구 쉬시 가로시 위배
3: 가로시 기야해 수다 가로시 구제
5: 신경이가 경치
4: 시동아
3: 오늘 가로시 그 위배
5: 어
0: 변신 너무 강해 만주 진주 마게 별 강조 진주 등규 저와치
1: 야고도 이리 접촌의 시외 준비 차고래 조연의 준비 시외 준비기 차긴디 니 와도 상부시고래 니에 전어 퇴제 당고디 인지다 어리 둡수 끄기네 유텁 차고래
2: 재능의 이것이 지제 조부님과 기다주고 꿈을 못해로 수죠
0: 서제최다
1: 진달아 진유리 우유 장암부 시간이다 시즈법관 남패다
3: 됐어
0: 시에르시스 가래라
1: 시드왕그 퉁구
0: 알레 쟤는 좋아시댁이다 진달아 나래 시에르시스고
2: 허씨 멍지거라 도스터뒤 기랑 아주 스트롱 시죠. 최대 시라 유자.
0: 돈이 매자 좋아시다.
1: 시부시다 유자.
5: 아, 시지기 아유기.
1: 시지 대유. 시지 대유. 네 없이나고
5: 도제나.
0: 어제 네 죽어요래도.
1: 다그리
6: 다그리
2: 딜레 디싱그르다
1: 먹지컬어 실제 유고디 니키랑 슈 니망아 로중에 겁러 총치러 파레스러 롭중중에게 처지랍다 롭중체비 디디 교다 취재 총리신의 시즈무도 동야 효마리 디 초월 쓰고요리
0: 아 天文学习多年的学不的，他将俺做，不弄不就个手机。 안 타고 차버다.
2: 호. 시지 주지. 변진 차버다.
1: 먹지남니. 초고디 구슬 최부 열다. 나나주 숨비 훈루블레 주소 유나디. 초고디 능시 니에 봐도 당장 해미다. 시세는 세스고리. 미마망 속에 믹통 럭시 충분히 나 시내 콘조 落地不用过来。

0: 어리 세시 사부 실송네 사두지 뭐 자르도 중요 로딩 연접고 예 코너티에요 말봐
1: 두도네 때나 두주다 뉴슈 망고 거시지 이네 포네 때비너 자랑비세를 괜히 토기 네 때나 진이 초가
0: 디 두주다 뉴슈 네 때사 말이 세계소 만수 두주 만에 지게 보게 마세 더도 미치 카세기 서도 괜히 토치오리 예 지럽스 시게비 타그랑게 만에 덥지 퍼기 디제 노르시 부르냐사 그제스 쇼그레
1: 네 신규유 디르도 춘추지 마지 이네라가 이지시다 상무 지리 쇼그리
0: 스마사 지제 디제 공부 슈토야미도
1: 족부유미 다당강조 예키케라치도 쥐니치고 마지 중사베 장라 앙당구 뷰젠

0: 他的目前曾经求你每次做多巴黎下的建阳给物质联系不错坚持有些我来说呢天宇的强北新给的拒绝机制嗯记住让给朗桑列尊促成制作前你建阳了目标列尊作用下去切不记目前这样给拒绝的人就能知道秘书不可以再去塞不起
1: 됐어. 他的床睡个那次还讲给用电查不了一下 나르게도쇼망보 찍리찍리체 탄다 시키치와 서신주교체 학토일 범위도 니에트 오시동구이 로딘스원게 미카지 직수체니 탑스당보교제 서신주교기 最대심주례 툰비 내수시도체쇼러 뒤토러 냠뇨쇼동쇼지
0: 섬주리 약도 주시라게 급두배 중상숨쇼소 팅숨배토러 진두구사배 신구례도러 제규구지 나제 구림 대비 권에 차고장 세다 유기 심마라 탑주 챕다 투수 폭지 체조 체디 서신 주교기 처지 야고 최고배 랑치도 나요리 징주 군님배 서신 주교기래

0: 这是第二了给多了捐多了不就第一个给那么些大三天忙不起我那算差不多一年三岁来这里牛子钱不算账俺说你玩多十几年年前被骂菜成绩第一我十三岁了十三岁了我老谢姐了养家所落结果钱上什么都没法认真现在下笔呢俺就投票过没投票的一年用子结束钱笔呢米秀的文秀
1: 노르슈펜지고베마세 지마 김부지 규리 더도 마땅 미이나 니 먹지 리우라다 먹지 허라 치니 비징 치 조양 타주나로 수이
2: 집주외라 더도 든다지 개 점시 하르자 니 조지지 세리 호드 겐니 제니 마저 레제 토기 실레 개왕다 덤지 봐 더도 소부소 도바마 렙시 오시
1: 다그래 계세가 주주주기 주리가 마땅히 있나 결기 주리 순간에 유튜브체 콘조 결주교래 콘조래 계산도 스코르 봐
2: 아, 됐어 젠턴다디 니에도 교시죠
3: 야쇼
4: 正确贵州主任女主委来的让个杨氏吃下家长秘书去接他们一这样的最咋咋糊涂家长咋咋没得些吃吃小吃的
3: 我是我一些个最累气。Yes。呀，陆队帅哥，主任我了，俺做木桥来的初中了，没不是等过要马上。上课啊，真亏好些去。陆队帅哥，今天两天去读，让个兄弟去过来，兄弟一杯。
5: 兄弟一块酒。

0: 제고의 뒤주 진짜 뒤배 채 뒤니네 진짜 뒤배 채 소지 바르인 산에 다섯 종의 링골 노블람 종의 루강기 노블 갑주 다섯 룸진 잠기 로제 바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지 주주 직주 주주 직 샴기 전이 안다 시네 로제 바주 휴인 총강도 배바라 거수슈
1: 여튀기 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디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시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0: Logi Padu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ming, Chugu Chevashi. Hun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sh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ng,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gu. Penjong Logi Padu.
2: 가족가시가족세
3: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칭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두블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메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수 유베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두숨 구구 구추숨 산에 라스냥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다야 자기사
6: 자들레 돌돌주베
5: 자가디스스케바 개여 말해 람보고 로친친네 말해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네
7: 人中的面子里切张家里捐情名都拉张大姑也不去切意所以这门友的爹姐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杀不得的了去落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
8: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老人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数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一明了七这七别七心七过比较硬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我有年先突了肯穷给我找你是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多钓鱼金铁连帮点卷个堂明度脏是木久则鱼普尼东瓦王子娘苏借鱼 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说的，难听鱼子。毕竟避免烫，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能力偏给观众个就人民大姐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邻国的下浪，爬过从中给人长，录制卡巴了，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你出，几吨松，也咕咕咕，对俺你出。

0: 디니 셔싱괴베 산네카기 서신주규탕 사지고고바 장류체베 레국이 루루주기 좁뒤 커섭난고야 카르도 즉시다
1: 차상우시라도 커섭시과야무도 저기
0: 초신다디게
1: 서신주규가

0: 내가 그래서 쇼래.
1: 리, 둘이라 숨 탁지. 나래 더나시기.
0: 접속이라. 다들 뭐 균총이야디. 내 집에 직수내기에니 바르게 세부디 교긴치지. 소디차 균다 둘이 유튜브 채사 총킬러 속조 채배 주제디 총실에 망차없이.
2: 만수 총기기 둘이 학주디게 총실러 파게니 망속 선조 예린 투표 채우래. 서시주 주고 넘부디 만수 조당 지시야 모티 균조 채우고 내년에 서시주

0: 옛날 노래리네 폐게 지금 약을 둘 전에 걸어 주소서 기타 류동반 흡신이 통부 중나 대가기 살 동안 민들
1: 땅 원인이 로자당 주민아 거기 참석 포마 상당향 땅 윈더니 자용 제응은 튼 계란 땅 잔주라 단튼 신화당 제지 천이디는 계란 땅에 니자 등주 땅에 이 링긴 허타크와 등주 간을 시바시시
2: 你是海拔最高的边境线。唐山街中村，跑马乡塘西北路一局，这个的邻里丁松先看见拉萨南大街，跟车插的过来，马来乡的学车。

매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퀴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퀴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싱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쥐타 종 경제 자당토를 깨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따탕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식시 양 조 초비 사드 크루 캡진 갸중외리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극경물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 뒤부리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나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 시 자와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中国古城有干呢，通过票价代码，西罗纳。既然这一段时间呢，俺就拿出西巴朗站六号铁轨站出六号铁轨，铁轨。明了大街前呢，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塘铁位人行区明年中路苏联民在新旧康塘，因同现在酿制起明了几站级别，几心切过比较严。明了大街前在明年一年段外呢，先突了。 坑穷给我找你事，毕竟避免塘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俺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点月经，开连帮点卷个塘，密度脏些，木脚子鱼，坡泥动物，往这年数节约，开始起来密热不热起不塘，密三不密通物，密就团不，密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塘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塘，我要了卡巴塘，从康南那边给观众个就人民大街塘，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个说说三年，哈是创给邻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吨松，也过过过，端俺年初。
3: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年老出这款多, 得新的, 他的韩国的,俺们就差不多的, 也提的就新的, 你那的, 你哪落的就新的, 对, 不要是七年多的, 得新的, 对, 你那样说的就新的,
4: 我得当作为韩国的, 是的,
5: 也没给别人弄空的不明白他, 弄空卡吧, 那去养死对吧, 过哪, 过于快，六七年头，六七几斤节目都不少的。下面你去团些，脚步轻皮糖都皮糖，轻皮糖给团些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鱼边，下面拿出就是洗。最新给凝聚立住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能供给室外解脱不啦。明确给巨人囊，可下面过的糖，能供了普通米边糖呢，小熊刚也明白，也能上头。运动下面你这糖，铁位人心给下面捏了偏不匀。
6: 有人用了些许月饼，些许冰淇淋，给淋雨。卡巴昂站，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前郎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啷，老个路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7: 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困没得个，俺们得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这趟出来见过很多的，这趟投入得不起，死也难行。
8: 大半年以内，你我打见过很多的票呢，也不少不多。你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跌单了，送就投入的吧。
9: 五辈子自行去摘取全国天然、品质高纳糖、小罗、二宝、七头鸡爪啊，吃毛素，自行忙不来，多领七八十银币。地摊去摘取几把糖吃起，去给五折打工七百，脱了的。五辈子自行去摘取全国天然、自行去人忙不来，多领七百，吃毛二宝米拉，出行那个忙行，摘取全国去，出行用来这边脱囊团，龙个你需自行去摘取村大西银币过年了。 地摊去摘取出别电囊养林土，谈得可把儿点呢？俺有囊去，人中年月去，既表决人了，摘取出别有些恰当，即将表决人。
6: 拉塞五辈子自行去扎翠店内去谈的扎通通啦扎翠出版国是习主席古堂国书古堂扎人娃扎翠出版国顿住顿古堂国书古脸玫瑰金年代从刚来我的撇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堂当用起语过年来地堂给扎翠给吧堂我这大用难归去五辈子自行去扎翠给吧堂扎送店内看了撇堂陆地卡巴来过给估计初级送啊积极给
7: 听说公开说，你对让军给啥叫忙起来？那么些点的操，军七怎么强多？

0: 야, 야, 다 가라사.
1: 어, 녀라 남자 맛있다. 돈도 세시 개귤다.
0: 돈도 세요비. 네.
1: 개조리.
2: 용구이다. 용구이다.
0: 이제 하나 삼치 다치티.
3: 이 가서 조리게 심부스다.
4: 모르다 공원 교시.
1: 참아시. 디오 주저샤라. 계라게 못 전하다.
2: 아, 용아. 두스다디 모르다 공원 교디. 지단치 제베마도 돈이 적 말다. 딩아 저 청아나 더비 모르 튼 당고드지. 제잔 드린 예케운제 상마 초스되다 사이.
1: 제가 나도 초스다 말베야.
2: 지.
1: 야, 저거 초스되다.
2: 근데도
0: 줄링군에 생원 계산 좀
2: 하시 부시도. 모르 신부 유자지.
1: 조장샬라. 계란을 드린 데 감에 먹고 쏘야 이끄지. 계란가 니를 쏜다.
2: 퇴즈조교를하니 미유스지라 아주 머저저한테 퇴계 채고 소부지 저부수지라 디콘라 머저저한테 아치도 잠당사디 튼다라 아난저바 겐더 충부지 제자녀 권다슈규인
5: 허세허세 디저무송다 오늘 디골수니이너 니키란 권다슈규지 디콘라 아래 우주 사다 취소 베디 싱그다 주리 고견 삼제 대비 장구슈너 니에 키나서 터채나 쇼고야
2: 좋아 좋아
5: 오 로니에 오 장구지 선사 터채나 쇼야고 랑게 쇼다
1: 나쇼 어 제니 용아 수지 자올라게 구지 세자 니에 레어디 퇴교식이다
5: 용아 용아
1: 용아 朱长小了，多谢了。今天是新华作弊，俺做啥呢？做了，恰如他人那不是。今天是没比呢，俺做啥呢？总有给团里预支批给要的这用心嘛是。今天我不是的，今天得落些休息时，胸冷水，人力前给末日吹完住，这个预支来个跟这结果没的，今天都得不那是，的过年日得有得了，是不是？
5: 先生。
2: 常过去呢，给俺做色心的，主任长辈自动的热心系统的，俺做他的色心人单的，托不起他当托不住吧。莫若恰恰呢，边角人单托不起他要的了，从这不就去再托不起，提出批改单托不呢，新来俺做新来的批改全部单托不嘛是呗。从二千不一呢，不过做一起了，谢谢讲，通个钱单，这嘛从样办起。
1: 朋友特别讲了，
2: 做准钱就够了。要送是，出站下了，给那个送他的，他也是念过厕所。不过说，去了去，做老用不赢呢。现在写着的，人家讲别，对你们都是，是吧了？还是，差不多没有其他解释。
1: 我呢，我呢，今天一人吃的话，
2: 真是。你新华错过的，书记路那个程序呢？
5: 长马看见你的，也就啊，我做新华错过拖欠那修图嘛是呗？
0: 但是，就是，就是，都得，这是大账吧？
1: 那是那个，出账下了，既然我做创作，可对别人可是受益了。哈哈，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你，可是
4: 老蔡妈做好了，年路种草，给起咸鱼。既然是上面新鲜人，俺村地内拉着地，叫不叫不差着油渣。今晚呢，既然是拉着上面那老蔡草个种的，养多的。
6: 养嘛。
4: 听我意呢，你路种草，老种也好切，一再也好打，起了种水。起了起呢，现在拉着羊儿那抓土是啦，两个羊啥，从俺羊街头就是了牛油。谈的，年三老军多钱数，年去让做些下去，老军也好钱，起了起，通给起入大，先去云台家，第二，做老鼠，去让做朋友了做老鼠，去让做靠不打，通吧。讲不得罪，随随朋友， 祖尊也会消失。永度耶。
6: 永度。

0: 被冷。喂。
1: 喂，娜娜，卡去。
0: 我听你刚才是不是去的？让他去写差不多年年去。我听他还是要去。
1: 你让他听到去，最多叫我生病。
0: 听到还是？
1: 我你强子给不要听到那么多，考虑吧。听到头些天气蛮气味呢，你把拉到阿姆拉了，休息蛮多啊。
0: 你先说。你三不是的？哦，岳鹏。我你今早头些年这些多，我今早头是贵生意，今早头些我年年这些都跟着多。
1: 有啊，我能打面。今早打的，今天去面打。一年年了，投资三千，年过困难，把你家个种活的。
0: 年过困难，把你家个投资，我那移民都，移民都是去，各对对，我来年了，投资团说呢，年过困难，把你家个出不去，肯定多。
1: 勇啊，前段时间你们这全国企业打中国经营的。
0: 勇啊，哦，等到还是原来嘞，我到最多去说，让这个什么端啊，跟来看着去。
1: 俺身边全部还是，地里人可能也不少，跑没些年也不免吧。其实也差不多就刚毕业
0: 呢，
1: 年过困难两不要买的。
0: 下岗毕业的年过困难，您接要是不？
1: 你来我是牛的，你给。拜拜。
2: 龙马西达，龙马西达，也就有那杨虎姐学，杨虎姐学我。
3: 让开门啦，进来，免得面过面熬病啦。让给开始杨姐写的啊。
2: 啊，是。
4: 根子，可就罗用吧，留在嘛前去。
3: 俺罗马用好了，让了年三了学过了呗，学的。你也没听马前吧？你也看不到这老王家干啥？啊，干啥？
2: 啊，是，你也了马对的。
4: 是是，你也了马对的。你让谁？
3: 让给可不给？那里年上咋？原来他也没多心没多。
4: 啊，是俺们这嘛是的。你不去吧，给个不谁就要的。让给军工们多，给了你了马对的，你让可理谢。
3: 你让谁？给林屯大的他就马前呢？我那一，我让俺爹家克拉森的中门的。
2: 是，前岁那头对让咱吃过了许多，一年起苗能写点着也不多啊。
3: 啊，是。给不赢了，看来肯定是要有三只眼啊！对面牛不是一
2: 员。俺爹呢，就来过来嘛的地干了，你修他就修个一，一千个多块。
3: 谢大谢大谢大谢大，呀谢大谢大谢大。
0: 爸爸，小秋，橛子爸爸要去的，爸爸拿点钥匙不？橛子，你叫谢我。
3: 俺爹去修一次俺去，这是年年嘛年钱差呗。
0: 让俺给嘛去的。
3: 铁大的，让给他就去的是吧？用俺用俺他就去，去的。
0: 根子。让爹用去，你最舍不得用是吧？你让屯大去吃下鱼。
3: 吃的。
0: 让给新个鱼，让不过他路人话住过谁？
3: 路人是吧？住过要谁？俺不过爸爸上咱，你妈先不要了呗。你让谁？你不过老种养他去。
0: 让不过老种养我是他多，一年他路没进路人他话住过谁？你屯多让吃下去，让爸爸拿着卡的跑不着啊？没卡的是我谁？
3: 拿着卡的跑吧。你看咋让爸爸能行他妈天忙茶老接不起爹个样的爹还两个样的哪子可以吧
0: 让起了那不给我住学生了让爸爸长期都被哪子破下你现在恐怕这次给你破解成不同的日一下小秋给面家给他倾诉面家点点他人流有新个月潘初中问起你不见老子是国的啊
3: 你爸爸面家脸皮这他情不提这我是连忙想吃个这个你不吃下去都就我米水吃不上去让给我早有些给你让
0: 让我给我吃的根子你让你笑给个两个做数据上不停这准不是我最重视烧的面干烧的给不上让爸爸落地不接面干爹要有去从头老子烧的给不上让爸爸落地不接老子做要有是不第二桥我上不去嘛这边
3: 看过上面那爹吧对不对没有上去没可今天我当过长我肯定上个中学
0: 让给老婆给我请他个是不
3: 我
0: 给哥哥地铁了三门大街，床上了，说是你住不起，哪个听不得个？两个住也要睡，两大街不得个，哪落家去拉屎也要睡。燃气了，那不就叫爹不理你，得不得的？养命多。
3: 说是重要的，哎，俺人家重庆那了修炼钱得个月，今年打六千买账，修炼钱还没多，现在钱还没多。说这俺娘的问你，
4: 妈娘夸耀嘞，让苏根堂他学的多。转队员呢？民都国家局，说是年纪够长大者，长大者从口都凉些，用不起了嘞，用不要嘛嘞。
0: 根子，让我是过年辛苦， 대 투수 초라 단지 직세제 대블레니 총수사와 친지 강과 다스지 디네멘가 친지 바바다가 규
3: 바바다가 에 나 주뉴 메자 랑가이 니미도 그제스다가 조레
0: 나 주 총수 칼레 총수사와 주니 균지 랑고 여시 님지 태문이 여다 랑탄의 친피는 지승부시 다 교스 규
3: 에 디 디가사 다들 기란이 이게 시에 대다디 오늘에 왜
0: 让给 给,
4: 给做些嘛点评呢点点两个手势给个四句月是不嗯啊对可是点个什么啥就下来你也听我那我听那么说让我那些个其他多啊嘿嘿嘿嘿
5: 양 가르쳐서 동료제 대샤 된다 가려 있는 쇼다
6: 나저 정천한 그 썰으니 만천다 만두게 롱라쥬
5: 군이 근데 이미 처음에 신세르버 군이 된다 롱런이 가려오래
6: 년군의 과천에 처해마소 중무상물로 수술 갈래 입제 초아야리야 주기 따디 니를 찍대다
5: 군이 딘제리 라 주도 가르도 군이 소화 딘제 겐도 유는 게르쥬
6: 니에 주도 마진은 근데사 나 구지 성사 니에 주도 제거쥬 군이 의주의 랑카강기 각도 다 해요마시 각도 대탁주 마셔비는 의주시다 샘다르도
5: 전에 장게 레드로가야 로고시가 요러
6: 님금이

0: 와 수시네 임금이도 피엔토야미도. 뒤지랑 게 계속 가사다. 군이 가르스다.
1: 그 수시네 예요 말이 피엔토 말이.
0: 당장시 띵이니 로고 체마 체미도.
1: 도치. 란치도 정 말이. 닐 칼라소. 성이 니에 차가 신고.
0: 란주 이세. 란아 차가 주고.
1: 가리. 니에 중 말이 성구도 왜? 란러 대부치. 니에 차가 침배 쉬고 군이 삼단다 교제 미사 처리 이식도 왜? 아.
0: 영아 영아 영아. 상가 근처에서 니에 떼어.
1: 던도 이칭민도 왜? 오리. 야매는 언니 괜시하게. 키니 상상치 슈구메즈디 두스케즈 유베 아.
2: 네, 네 와마르. 나 와마님도 마데나 자님도 데오르베.
1: 카얀도 유. 니스나 미소직도다. 무스니게 응사. 글레크제 개구민도. 남수니게 남수. 미소 초아야고 근자 개구민도 아. 키니직도다. 미스릉민도게.
2: 미스라야 가르여버. 땅아는 남을래야 삼코미도.
1: 라마산에 만톤성구이기리. 로티발레브리. 고이차지다 갑차샤. 란주고 초아도스게즈 유베. 니랑 시오 지마 게제나 두. 란치르 출루 셔지싱에 제 요마리. 니랑 시오. 미지 주고 초아도스게즈 되는 용구 말이 초아딘데 게야 망차나 심칸리야 나즐리. 데다 맵치오리. 자. 야, 게임스 괴다. 아잘디에 게임스 괴다. 야니다.
2: 스테다다.
1: 도도도다.
2: 게임게도
1: 응구에 베서 싶도.
2: 그러고.
1: 디 가르세시에 토브레. 남교게 셈바 천사.
3: 응아니르 다니엘 소요리.
1: 가리. 키니미다 도문누야 가르도. 카미마잔비에 미니마리. 니 키니시오. 키니미신다다 도나. 캐주 퇴업지 요리.
2: 가리.
1: 길랭엔부.
2: 아시. 아차 마비딘 젠데 마동당고. 다 그래 봐.
1: 지샤 지샤. 아차게 키니르 마비당부 개메. 란나만 벼줘야 가래. 만투. 란나만 숨어도야 가래. 소교부차야 가리나. 키니 길랭엔 차베 겐리. 아자게 키니를 씨요. 키니게 호스치 내가 야우치 용보사 도우치니 캄바디에 섭취시 개비나. 범수 용도 맵치 그래. 니랑 씨요. 쇼랑 나무 표침대 출로 용조 유.
2: 다시 로스다 용고 마제.
1: 뭐란 로마 용바 차샤네. 란로 대비치 아자게 란 뭐지 씨요. 대 가려래.
2: 아차랑 게 뭐지 씨요.
1: 가르도.
2: 뭐네 레베야.
1: 님 찡이 나 뭐지 씨요. 란게 눕서 야우치 개와.
2: 前呢，前那阵， 你阿家人出汗路啊，自己下地下马队的。阿家给谢哦，给你两个看毛不多嘛啥？伢子啊，对。阿家人给蘑菇精这些事，你过错事。你们得给那了，看得起你蘑菇精完的，我你过来那了，真是成年能行的下，俺你过来是能行。没说给你咋用呀？我都没说多啊。人家吃酒不要喝了不？
3: 啊，这阿家伢子，但你过错事用的过，俺同桌两个月，哦，大主意呢，阿连那几个人吃多啊。
2: 俺吃多，哦，你也蛮羡慕看的啊。
4: 俺家大姐姐先无语，
5: 张梅我让吴姐姐。
4: 姐姐，姐姐，你奥克斯顿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舒心了，这不舒心了，我那组你们都把这些给了，得要我多要我多。
5: 是，你们都给。到大师，一个一个贴不起啊。
4: 来，一道，松，你，记，嗯。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신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그때 나서 한국이 진짜
1: 미글 딱제 전에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밀러 지제 지배, 지심 지구 비규인, 밀러 딱제 제재, 明年기 내퇴무연에 신투라 큰충기무 조미시,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개련 방땡 주영아탕, 밀투 장세 무규르제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타 미 세번 미통과 믹주 튼바 미 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명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핑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2: 新的鱼缸盆中盐辣鱼缸及鱼缸发展，国统局的鱼冻的。盆中的盐度比在托尾，比在盐不均。中国新的鱼缸盆中盐辣鱼缸。下面请别弄空地不灭不糖，弄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那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下面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糖。
3: 青皮糖给吞噬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鸡鱼白，下面拿出就是洗。最新给凝聚立住白，面出的温度给冷却脱不了结果呢？面出那空气稍微解脱不了，面出给巨人囊，可不加美国的糖，那空了普通米白糖呢？小熊刚要米白，眼泪上头。圆通下面的热汤，铁外人心气下面捏了偏不圆，巨人用了些不许鱼白，些不许补气了，给淋雨。卡巴昂茶，来我给估计，出松果果。
4: 古楚松三年，他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老个从爷儿童去管不拢，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
5: 哎呀，张阿吉嫂，这的来多少多住个，这还第四次给我开药买嘞，让婆罗亲戚的买嘞，喊你放的白就是当吧，爹那个就是做呢。
4: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跟前面都拉。
5: 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这门牛的台阶，韩立芳排球打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打。叔叔这门牛呢，就是地来人子就婆婆打，俺的球鞋打呢，穿也不去领给。
4: 这要我是啥啥，东西也凑够下了。
5: 你让了排球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打，
4: 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打。
6: 南部的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7: 韩立芳跟踪点的，阿妈那个班的，名字也不是哪乱了。
8: 他是温州崇德强国站，韩立芳从康，公司康林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
9: 八卦四柱南瓜汤，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玉芳八不张西康了片段。 俺从个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白酒难吃。八寨林中堂冷水团吧，八个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头了，玉芳八个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白酒难吃。玉芳八个张西康给温州给直接堂，吃了面呢八百里的内头卡了大空气。玉芳八个张西康的给用给木制菜不是一般，给让了八百里的内头油菜，俺从个了片子卤汁难吃了，里面吃酒的娘们样难吃。吃了给辣菜汤。
6: 학생이십시오. 군이 피발 거수쇼. 유방 바구장세 가기 대단 지심 지구비교인 박배리기 내두컬라 총가도 피는 실제 냠리 낭지 고르고단 고수 고래미굴.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여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여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시 원래 교과서가 무자자요시 주지 더위의 가수 동마시 그이딘제 님도 제비의 가수 동마시 계속 주부 수시 섬주다
1: 저가 상수다 나나들이 과정이랴 고거 수십지기
2: 니가 봐싱시 권세님도 썼어 돈돌로님도
1: 나무네 십도 야면 도고 그게
2: 용아 니가 반가친고
3: 喂, 那你用品的?
4: 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3: 对的。
1: 哦，是，天天去那里，你这把的给我洗呗啊？
2: 哦，对了，
4: 他打地址呗，
3: 要地址。
2: 去这行吗？是呗？
1: 钱上去。
3: 刘三重说：“
2: 去这行个地方，要不
4: 去
2: 一下？”
4: 去这你
1: 钱了？去那里，我那三十多人洗洗不多啊，去的水多不是？
3: 叶鹏去洗。
4: 娜娜来这钱不算账，找头也没多。哦，你先慌了，你出过几个？哦，新给那里八十几不行，我那要不其他几不多啊？今天娜娜个刘三重说来新个钥匙，钱上我那个。Lamsan kekwa chimida. Ori, kubjitu bar tuyensu.

0: 어제 갈 수도.
1: 디링 텐체디 캐슬레 광충유야 가리는 쓰기.
0: 가리나. 가이스다. 나 강스 드리키부도. 디리샤게. 니에피 카발리제 야야 봐봐. 실로 갈래 김두비도. 그이 로요제 피게 되기 이사. 띵아 제 김상회 대 시에는. 디 담사 최부지르다.
2: 신주인은 맞지. 신주기 뭐

0: 예다스체 허씨 수지 려라 가르나가 배봐 루퇴인도코
1: 콘종짐주인도로진 레조크크장왕라시
0: 가르나소
1: 디린치조 추조가다 감성주 예유

0: 칠 튼 초비 고르구유
1: 초비다 록슈 대관 족준 롭소 티신 치민 남자기 지린 돔지 챕규 류상 총주 의주가 죽을 애가디 시주를 강라 텐삼기 나봉원토 요리라 사르종기 섬시유바 레지베 주능원 요리라 도쇼 총회 현장원 요리 디츠 로튼 하나나 신신 용기 원투 배출라 교류 요리 신원의 촉두 헤린 챕규 류상 총주디 신신 용기 의주가 죽이 냠대 원투라 담디 쇼브리
2: 주르고라 띵아 저 신지기 랑시랑 쭈기 니슈이 찍시다.
3: 레라마다. 디제니 롱에 투즈나라. 우주가 저거 먹더디. 다다시니 가제시위 우주 랭게디. 시내를 주총지. 띵원이 제수 조율비 니무지르다.

0: Шухо!
1: Ци, пара кемне шлеся?
0: Гайи! Ке чаш койца, моши кутгой а!
2: Кси лау не же дуга!
3: Шуси не ла дуся!
0: Шуси шта марта! Та гею шуби, гею шуби!
2: Ран гею шуби!
0: О!
2: Карчыга юба а!
0: Дири киранзу, чуче дугу юб шеца, не шинга пара кемба юбида!
2: Але, та ди,
3: Чене ягошчо!
0: Чего бали джан габю, тине дюзуме! Tadi geyu shu san kharchi yidu de xia
2: le.
0: Zha pa gyu shi. Kira zu mu du ngai a. Ye, pa ri gyeb chu.
2: Yo.
4: Yo. Ning gu lo ma da. Ye bi ge tu gu dong ga zhe.
0: Yo ga. Ya zhe gu. E zi. Ge chou li.
3: A shu ji nie la.
0: Ge chou li. E zi, da ba.
1: Ao.
0: Ting wo ge bo zhe da ge re du wa. Di shi du.
1: Le ke. So se geyu shi zhe gi shan zhe de du wa.
0: So wa ya ri ya zhu guo shu. 요아요아 기라스 무드윙에 아니야 빠르게 요구해 무드윙에 아 뭐야 얘 사지 오세 무드윙에 아
3: 쇼스니엘아 빠르야 나다 빠르게 우유스기
0: 요아요아 님도라 아
3: 요
0: 뭐야 님도라 아 여기다 뭐야
4: 쇼티 달래 빠르스케다
0: 요아
3: 쇼스니엘아 너니래 빠르스케다
0: 요아요아 야오스라티스 얘 사지 오세 고아 여 시업세 뭐야 글리글리게 아 소마드야 소마드야 기라스게 빠르게 다 마지 빠르게 마드야 뭐야
5: 마트레
6: 같이 했어
5: 됐다 니랑 셰우 총세미 상마 추제도가 신이도가 류광철 로챔부디 제이네 친샤 다 총수용네 은이 주고 하도가
6: 어디 赵叔和给穷这些个这些老李是不是穷不赢不赢
5: 天天老李穷要是
6: 要穷
5: 要穷是可是的
6: 他弄个你的关系蛮不结果的
5: 穿水没藏嘛若不是他钱多那你这个拿了主席过西边古典物的呗
6: 你这藏不阿云
5: 藏不买吧
6: 藏不有嘛的
5: 满腿也没呢

0: 통수 니버라 최세 기본 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 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제 가도 로규 괴람 계르기 테니 소신 계가라 대자기 명의베 경에 마부 요마세 자자게 내주 튼시 중제 섬유레 대바 튼시
1: 녜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침부 민도 매견 쇼양 제마 저톱기래야
0: 매견 총티 튀수디 메그 계기 탑산 낭도 도놈 시규 낭바 텐저 마부 로유바 시타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 낭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 김도 계시 바케 총나 시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 기 바테시 딘저 마부 시동 당소
2: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데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데네 중미로
0: 매균 곡순 제발아 지소 용량도 쇼니 매균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운영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취바 제세 시내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3: 가외 굴랑 레자르 아포튼 이사 마단 개다 파제체 용법 용지를 나라 신년제 대접도 제배 미장쇼 매대 동네 고도 법자나 내주발라 양랑 수이지 지가 태와 주주 마제나 근근 눈바 치지 용도면 세르에 담들 고아 치달리 팀로 주실 이제네 레메기 겐 수라 유지 되자기지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쩐쩐모모 린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처도点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 와라 빈진 종타 비지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크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지에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둔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에 내비토리 사두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朋友 초두성종의 숭능계미 계급이 健康协别 토가 스둔체주로 숭능계미 변종사비에 탄성도빈타 허승사빈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성딜링타 탄성사빈 탄성타계지기 누구체제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후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튠지 베드 후타 체유이

0: 浮华同月参加配给参与公司诺天基格德西巴巴桑级别戏剧给蒙语独具体年前三比塔与能拉在崔达局域蒙语独具前不提戏剧给偏不托不穷了米特不人女客工崔西丁色级别一起体外切入轻松写送不及 新年观看，平均夜浪观看，它是看个东西，让宁浪观看给公司列个表演过了哇。等这天来给，今晚俺就小区住户家前当年看电车在那边点的，参加三队领开他，托三三开去，参加三队停开，东总区外开公司小区住呢，开空参加三队起来给，小区全用了，看不起个人写送不着。
1: 老个从一年冬去给团练开头预备，平均创播用具可追参加参与公司人，让将给秘密弄住人规间给存在六在西边了期间，三队开来是隐形。秘密弄住点呢，提个这趟破团参加，我所见证陆续过十岁七个月不是，开来的家眷了，每我用出席嘛，超短下预备团练电视组准前期，门外贴刚刚签不贴不谈。 中国外交和言论外交呢，人规给制度前的外交取消电话谈，第二，七段一段外宾国体七栋阿别单位门外独具给干的三头不有。平均创播用具可追参加公司，积极经营陈露明去，三段那么些给开具谈，约进七位，三个考虑了明年，六在二位要当地，连根主编给各国广更多几个人写送不着。
2: 中国外交和言论外交官偏外交恰恰被主任选拔黄瑞杰，今晚俺最外交官去，没应编教授三大团练了外交天呢，加表七秀七六当的，那批外交小区培给参加三队恰恰谈三年级编教授比赛脱表培给主角团建教育演习送不着。上穷今年多年四周六日，六岁恰恰立空来用战托托了团建队为列团表示外谈。 他定列速度格，列内谈这款电机所谓其他几年，同名细节谈，一套有连，密报间续接给客人们写送，都有运行。年多年四周六日，上穷给家表送谈若交接给列内套，列速度有一百列，老苏一九马当晚，他定给一九给干场昔日真有一百日。他定列速度有年，上穷给老马给客们开领前边，突然老苏云前来给预备。
3: 托了团建谈，提名上穷给恰恰立空来用战托一九当地，连续多位参加总编没一百日。
2: 民族国别提出呢，年多年四周六，今天准备参加人客啊，追求最古谈些个呢。年多年四周六，今天准备参加九级人客，其中求最初步判一百日。民国九周呢，需求被落没去，改用民团一九十学来的托，下面才十几个呢，民族国学个一百谈，通过全民国给民一百日。
3: 江东云县原来书记选拔，将四周党组委书记刘江去积极对人，将四周党组创作他，日常老将单位操纵去老将创作作用哪里？几个书记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来老家他，就明啊，活路为顶级操心他哪位松懈开展的广东他，中央去这一村队一届广东老将他拉到了顶级级别他。
4: 江东云县那个浪子局长前边，前段十周别的前边，四周去拉到了团结前就来新竹街那回事。刘江去，老丁局长啊，当去四周来顿了，巧用那国体局他用前边他，老丁局长啊，当去个人也没他，当去个人操作啊，当去结束掌握这些的，有人得过他，比他狂别动员来给那虎当收割，跟着民主他，铁不可能前的，确实全面他。
3: 忙着得过西秀司令级前边军长军衔没把他切了断过，当个七岁左右前去激动前的西周去当做列顿卡了军的断过，陈炯去广播了电的西周去进入主编，人工啊陈露塔陈水，主任级习总团团主播写送不是，蔡林塔尔塔孟小林编码文队，这个了郎福宽云云贵王刚。
2: 大王我主席从头批评，主管托点开出从头所收纳又不是。你退，他是从给去年多年四周六日，边疆批给用交关的单位，切得看全个段月前，提出人力团与国企问题，另开采取他相对咳嗽，我们学校人力采取前，忙偏西区三百卡孙推荐的锻炼，咳嗽追求他，特别切断他，批决特别用钱不是。
3: 热锅底下个队咳嗽，第六季的准备菜今年呢，进了准备菜，专门人拍了，军队追究人不是。如果说谢天他每顿烧两顿托。 강조 나종 내주와 사사 시에비 문민 방든 수십 시에서 인공 쪽비 진쇼 렌토 유버시 사사 통일의 인내 타 유고르 주의 총무라 토당커의 거장 인부탕부 주린 커연 뱀부지시기 딩의 샹두 커섭타 두르비인의 니루 커섭치당타 세종치다 초용의 레수타 치로당 유바타 세종키 세시 토로당 유베 유고르와 티웨 망와라 뱀부터 규제지에 송바시 사도 망조기 열두의 조선시다 기진식 인비 링계 제주 커섭 니로 라리아 망토 당유 结果呢 人不习的 인내 人工적 유비 김상동성타 초비 제거 그리고 강리 공통의 마마시 结果提 协成所 차도리地的 통마르키버시的 차도리 진쇼리마타 정민 제주 제비 남바 对于不是 사사총기를 인내타 유골주의 퉁궁 사르베커의 긴구로 딘진 퉁죽기 시주 사바테리 뒤마티 제주배 그리고 강리 공통의 바타 총배 용보 파는 용기로 꾸지 두고 마스 총배 레남 림보르타 총리의 세력 투상 소주리아 펜버준 유지에 송바시 링진 유바시글라 니로 문민 슈샤 인내 퉁지의 제주티 커섭 주공나 죽딩 당부인배 시주 사바티의 편바 망시토의 바타 중민타 유고르의 흉조기의 딩계제비 문민슈샤진의 툰지의 소강타 딩신의 랑시소제 툰지의 뉴방 양의 문민슈샤진의 남장 냠린체제 중의 차양동구의 바시 사사총일의 인내타 유고르주의 문민슈샤진의 커의 커장 계산디기기 니로 문민슈샤진의 툰지의 제주 체시 Lunjo Chego Biwati, Jinli, Women Shusha Rinne, Pedia Dong Tubata, Nini, Rinneta, Yugor Yamji Tuba, Sumni, Kayu La Yuki, Pembatuba Ji, Chung Yi Jesumbashi, Cursor the Dinne, Zejula Gundi Dongata, Zejula Dinne, Tunli, Tarji Yuachi Yujin, Tarin Ki, Cursor Siju Ka, Sumna, Sajata, Yugor, Nuju, Ruzi Ji, Su Yubi, Yazin Rin, Sadu Rinneta, Yugor Chumra Pedia Jotu Bureau, Tunjin Jun Yubashi. 중미타 유고르웨 라세 리네타 유고르키의 진진지디 토네 강종 나종키 리네타 유고르 때문 냠소 용소가 유바시
2: 텐키 튜소 머리스구의 간송키 긴캄신레 튠레 링키 넘튜 모체 치송치베 튜소 리베시
0: 링쿠키 추가낭 솔롱어바타 체즈 싱제 성노고소 리카기 모체 계절에 예부충 유바타 디블레 튜장키 튜즈 텀진체디 모제타 싱제 도시 유시 Garzong, Kingam Shilin, Tunay Linki, La Zeba, Wang Yinki, Nanjun Dira, Mozeta, Shinja Rik Chula, W Bata, Utige, Chomra, Kotun Chigi Yuji Sumshi, Utige, Chugan, Dibzu Lizard Dene, Mozeta, Shinja Ninjamki, Sinka Chong Degi Guzi Zunganta, Shinzo Chomra, Kotun Chigi Yupshi, Guzi Chomra Shiginang, Utige, Namdu Moze Rik Pusum Sobo, Sonju Yupshi, Guzi Sunga Shigida, Zhang Yanki, 俺最从个南京我在他行政忙起我与他给出个呢扩展起个月节送不是因为刘能我的社会起与他给我在电视直接组织解决了兄弟姐弟出港地平价值的道马赛天窗这对起铁东瑞兰下雨不是我在独马他铁个的中国一起从港他行所冲着的二年马作村人提让了扩展起别我在他行政书吧牛头皮雨不是个人总给金刚行列团队领给托丹巴刚么生主题
2: 유티게 게다미 주변에 다제 표게 추교 교토네 네바 지다치 외파 콩키 닝쇠 침뷰 게다미 주변 간내레 최토바 타 루지 심지키 망초게 대탄송네 사토르 메바 타네베파 지 심지레 지웨 정화 섬 춤바 나와 타 미제 튠지키 미심괴 레첸 참이베시
4: 지퇴기 보주샹 어팅니 네바 타 막빈 총추 리미토 수부 다치치 위토 보주샹 최딘 칸키 원장 唐春霞姨面团入卡起你吃呢请做忙错错俗不如大姐闹事面谁在国民军女员呢国民军怎么呢哎呀能给茶写头不打水汤头不打你给拿着药了呗茶写茶都送不知道心就要到我的唐春霞姨陪给去救救托呢你把其他南头不打西平差别的唐路梯起来给面具写不出借来忙错错心归侧面贴不是
5: 小唐院长给俺们工作别给俺们媳妇讲的我们就把这做把些讲的老百姓的受苦大姐姐的呢大不得不得的东西
4: 唐春霞呢，罗记了马里宽呢，他们谈念头，宁拆是撇不起根性。你懂橘皮罗儿，该些苏里千卡六千年六天穷极，宁拆是七罗那么谈。提及普就想吹点看起，心里面不喜多，口里不是。宁拆重开拆一区，普就想吹点看起院长唐春霞一，穷腿呢破玉土，罗亚牛牛一。俺俩宁拆拆拢全部是金币，抵抗零年破玉让银，先送不是。同马西林图恰里能够忙起我陪给给你心中忙错错他另外能够给预备偏村给的米吹不你空气干你切续习度求一不是唐春霞以同马列个熊母特别个给的米吹别忘记干你切三穷天天你西林给面包也不是切过呢忙错他给的吹不归不你给亲不银包写多穷切三可里陪给将不银洗送不是给的米吹别干你洗起唐春霞以陪给将一不是那个个数陪你来到做谈念头陪给中文谈联系的个忙错催三年陪给江南行军店趁着七大年苏里给他念牌给其次几年同步几牌杨国杨国江南边听闻陪给恰上我同步几江雪米特别空气他且陪给托年面具谈地谈写解所缺点能透过一不是唐春霞以同门给其列拉不开写列现行个密度接了年代念不谈另外其跟图可离可离将不引起送不是西林图龙中一哈恰列能人唐春霞以普就想起闯出苍马月年文革面具他年代面巾所给协助中年面别强信托年年别得唐送闹日你懂这批楼唐春霞以吹天看起远战给干系不他某些狂念怕于荣同面生对了更多电力亲密景空气错别你这一天协助列数当我他拉在托日当年女秀与贵西林给忙做最的堂起他才送那么时宁这种给成意去不就像吹天康给院长列入道别天性安催院长拉给阿家西了陪给托年地堂路之堂托囊起鬼日送个给其开始改给托年马些干米穷别阿家空气可以催院长拉给这个也不贴上明度是个度空催三百院长拉陪日日三下空我呢恰列了三不九天面不三不息日接送不日
5: 这我呢家面呢俺是羊特别是先别打
4: 给了卡冲催公路顿就团结了配别接送团主明年个罗摩塔你懂走送路接送空了特通龙可不随下去切别进去错话让客让速度给灭别唐春霞以我去拍松土推催电梯去空了年代面巾所那我马塞下去切别记同南七古日我就能给约别忙错错心归前面贴皮不是
6: 俺这个大瓜的力量给我们到这些力量很单挑秀嘛像的话来的俺这个电话接他家蓝色旧的尿裤都那么尿着接的酒精给你过我都能俺这个接的了尿液就透气
4: 同门街的米吹不念念不谈面别牌计划什么差别牌谈既然面不洗脸吹点看起远战写的 QR 牌唐春霞以龙中一下面别跟着差的口的陪给秋秋秋托年面不谈念别玩给在外居住难遇，况且恰巧我一托年，中华米粒青餐及代之为在外私募设置那年，米粒囤积给灭掉，宁切些特难遇不是。唐春霞以西林给面不吸引别，列亲人力给连连托，母腿别特千年，忙错给的谈跟送恰巧引起送不是。
3: 想了，深究了都对卡机，是罗那。
2: 今都准备采集人来采集人牌。上穷给你的女士顶楼陪居南电器北青玩给谢拉上别千年追别一对英文局这本官图当我日给谢拉上别你陪居南电器路别多求给随军千年脱续运行第六一对英文局呢给顿把交松学一笔之一个东人给顿不去千万南镇他不亲我们最对我姐兄亲大不用啊谈着我预备能听了明年当时出不等我他提及只有日雄写起一个当一本事你去从你总体陆续看了中我他同名森顿送给昨天的前边细节整顿你我他整顿你与图出现还将推进整修如看看给入门去宁多不热脾气吃我领教一本事你的这些他和的这些所顿个入门去吃这他并且预备国内领教的当有力气不去各界别的他也给最临起边那么三分为不切一不是你去 Q ཁྱི ཕྱི མ ཚོགས ཁྱི ཕྱི དོན དང བའི ཚང ནང ཚོང ཁྱི ཁྱི ཕྱི དང ཚོ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0: 허브지게바타나주템바나감보소기나군데보미지유파나다나웨소추칸라피다원투기직제레리미십제다냠리난초라꾸니라오지무데라년세기수나레트웨디단시칭이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셔브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 견칭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유비화장 걸 통조로 이해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부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2: 야미 김비 너홍 대부 매부다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3: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스주시시 산이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4: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过的夸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
5: 林国大间给哄过的关节吃了清不赢呢 电不接 能面里甚至借钱过命多 Ningje, Tanya Gangba de Messi, Nanim do Gale Gibson, Tari in the Nye, Lingo Tajang Hongo Chikunje, Jambu Yahoo Chiginda Lingo Tajang Hongo de Balada, Amala Pivina, Kunani Simba Gabo Yomba Mazet, Bu Nyango Yuba Nungshi, Simsu Yomba Dawa.
6: Ubez Zishinki, Jatu Chukutini, Kuzu Gonata, Shulo.
7: 咱们说这些忙不来独领切巴西银别地摊起扎翠给我堂切记切给我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行起扎翠出个天里自行起日忙不来独领切别吃忙而不灭了出行那个忙行扎翠出记出行用了级别脱囊队龙你学自行起扎翠村大西银别过年了地摊起扎翠出别电囊两名图谈得可把给我们俺女郎起咱们中你女起既不给人了扎翠出别有些恰张即将不给人
6: 他是五辈子自行去扎翠店里去谈的扎通通了扎翠出版国是不是古塘国书古塘扎人玩扎翠出版国团聚团古塘国书古来玫瑰金年代是从干了我的皮片去关注就是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堂当用起语音过年了地堂给扎翠给我堂我这当用难过去五辈子自行去扎翠给我堂这送店里看了皮片路地卡巴来过节过去出去送啊几个

0: 겸도 송리야 앞에 샤마 스케차 잡지 왔어.
1: 어, 제가 락시 침수리서 맞아요.
0: 샤마 만져 줬어. 데도다 디피샤.
1: 아, 네.
0: 쉬원에 가라니 뒤진다 드리려 그냥 야고 좀 말해.
1: 어, 그래야지. 어,
0: 맞아. 저도 와.
1: 그냥 게스트 봐. 봐봐. 닝저 준비 다 했어. 내가 만져야지. 응,
0: 응.
2: 내가
0: 좀 싸. 아니, 데리데 공부 겸도 좀이야. 유고를 좀 봐. 안 그런게 네 샤모 나도 샤모서디야. 계좌 잡으시도 와. 아니, 이제 녀가 용이 딱 그냥 상관나 여기 계좌 잡으시도. 야, 쉬고 또 봐. 팀지 다 팀지 갈 공부 삼 주간. 아, 샤모 하는 거니 예쁘게 라고 참 비글 벨.
3: 어디래? 나비 샤모 어디? 되래.
0: 제가 샤모디야. 신다 공유기 샤모다 정리도 맞아 잡으시.
3: 저 신다 먼저 지지 여래 다시.
0: 또 쓰지 벨.
3: 말해. 근데 괜다. 네 술럭스 이렇게.
0: 아.
3: 저 저지. 어, 더 접수 잡으러 봐.
1: 아.
3: 근데 접수서 차용돼.
1: 제가 내일 유다. 나저 컨트 컨트
0: 안 찍으래.
3: 어디 찍으래?

0: kenang yin di ba la de ngu zu zong rin be mu mu rin ne shu xia de gun zi ba
1: o zhe
2: ཁྱི ཕྱད མམ
1: ཁྱི ཕྱད མམ
2: ཁོང་ནེ་རེ་གི་ཁོང་ཅེ་དང་དེ་ཚོ་ཁང་ལ་ཡིན་ཅི་མིན་ཅི་གོ་དེ་དེ་ཤོང་དེ་གི་ད་ཁེ་ཅེ་དེ་ཅི་ཤི་རེ་ཤེ་ན་ད་ཤ་ཤེན་དང་མེན་རོ་བ་ཤ་དེ་ལ་ད་དེ་ཅིལ་དང་མེན་རོ་པ་མ་ན་ལོ་ཆ་ཅན་ནིན་ཅུ་ཨོ་རེ་ཤ་རེ་ཤ་རེ་ཤ་ཁེ་ཅེ་ཡོན་དེ་ཅི་ཨིན་ཨིན་ལ་ཅིམ་ཇ་མེན་རོ་ཨོ་ཅི་གི་ཡི་ཅི་ན་ཤོ་གོ་ཕུན་
1: ᱛᱟᱱᱫᱟᱡᱤ ᱡᱤ ᱪᱟᱠᱚᱨᱮ ᱟᱪᱷᱤᱨ ᱛᱟᱱᱫᱟᱡᱤ ᱠᱚᱞᱚ ᱡᱤ ᱥᱮᱢᱵᱚᱱ ᱫᱤᱠᱤ ᱡᱤ ᱡᱮ ᱫᱤᱱ ᱫᱤᱠᱤ ᱛᱟᱨᱩᱨᱮ ᱡᱤ ᱡᱮ ᱫᱤᱱ ᱫᱚ ᱯᱷᱟᱝᱨᱮᱱ ᱡᱤ ᱚ ᱫᱚ ᱡᱤ ᱡᱮ ᱛᱟᱭᱟ ᱱᱚᱢᱵᱨᱟᱱ ᱫᱮ ᱫᱟᱥ ᱞᱟᱜᱮ ᱢ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0: ཁྱི ཕྱི མམ གསི 다 기랑가단데 샤마디 스바 락츠 카르 카르 고레 다 락츠스 누 지게 전 공주 소마레
1: 제 단디 락츠 진은 다 나가 가시라 고이
0: 응 가시 가시 고이나
1: 디 빼자전 사고 디 나로키 빼치 고레 아
2: 내 지게 게 모시
1: 어 니 나로키 디 빼치 카가 지체 다 디 샤무 티 디게 빼치 고레 자고 다 샹제 샤마레 다 디 체조 차디래야지 라디다 티디
0: 어디기
1: 빼치지 다 자디야 쌤 사네 야 갈마 요체 샤바르치
0: 야 가고 샤바르 어 지금 모취디
1: 어 늦지 마 요체 또 고소 뜻 된 거 봐
0: 그럼 그거도 고고체
2: 이게나 저 총가 지고 맞아 야 차도 가리야 지게 겸의 신상 다
0: 신샤
2: 신샤스 말 다 총가 니 저 뒤치고 야 맨 총가 지고 이
1: 딴 문족이 딱지 잠잠는 문족이 도이 도인디기 나로리아지 데스데스탄 담미 사다른 거 대바타 지 문조 바이기 뉴트리션 대바 나 샤문들 담다 뉴치 다스름 짓는 거 아주 잠들 시행 시작들
2: 지인님들
1: 어 디기 아 문족이 근데 또 이나 저지지 하는데 참 고심
0: 안 개만 다디 다 그 침수디 로치리아 용보 가제지나
1: 나도 저 교주단 대소 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0: གསི
1: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范进日为贴松你中国人不躺的松就给自信心不躺怎么你却用所范进日为的马道天南年通就没马赛天日局长不如心度无意 자미토 괜 착솜 나가 늪중나니 여벌레 중후니 착솜 기지 규창부로 비숨 속수기 계급적인데 괜 나가 니슈 저니 판징 저의 착솜니 다유 파도 치 턴주 시도 중외 착솜 시지 서두 시베 투기 슈류 지신 시인 백년에 판징 저의 착솜니 저의 푸르 착베 치소하기 상다직 당자와 대 나외 컬론타 那位经历的普久天了心就切就人大千不远了今天怎么你忍住送就难这错别昨天托送就切别卡路前提心里拆行人范静日为跳松你初期托在明年多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那这头东东在新奇你为拍起我这边呗呢那些都在这他都咱们的见面你身边上了卡到你这个作为卡到的人了我这里那些平常到这些吃不停人心上路他我这我都插队去也不谈中足协七位初年苦留给范进日贴松起有个点在天七七七讲的身边再看不如常来点别他最切个贴近

멜론 샤롬기 탄데 나바디 더브니 녜메 니마투 로이 로투블레 중화식제라 초시 더브 당세 샤롬디 낭노키 론데 지슈식 응은베나 모자르키냠나 대외 퇴토 송유 겨울 톰부르 송외 참수 신의 샤롬 랑의기 칸토 통주 여진 데니 제발 가위 제도 영원히 칸도 응원 보시기 바랍니다.

디카르니 유난노 찬치 서버토제 미 시동연기 두분 서그리 디켈로레 찬임 최제니 레그로워기 시스도 시메시 경리네 더튜 디카르니 짠냥마 강지 갸메기웨 냥암 탕들시타 잡으여라 장아치시 무치위세리 숙자치웨카르 로컴으로 룽수 파르메 당우와 제니 네디 균덴키 남바식시 원자 我他的切切为 지신카지了 장과탕 룽과 뉴바 표좀 초본 좀네 네디로 잡아쳐오게 깨돕기 뱀벌기 我他的切为 두부기 냠가웨 남바식 되유 두부크니 장자차부 룽세탕 뇌캄기 룽세니베 퇴모기 뉴베와르 퇴베 죽제식제 닌첸기 죄게 침불에 퇴베 장자기 더 동부로 샤안조라 양차표 정금기 룽세 뉴베제기 파모 침부 마보 카샤네 마르지오네 치중 나초베 도수 표현 침부 풍소 퇴버지 컹티 워탕 제퇴 뻥리 예퇴 파티 차진교회 크루유 낭토 두 분세기 지신처 촌의 전도 장랑 근제 타다 몸신유

텐츠 룽줍 차부탕 창아라 동대치듀 기사를 용괴나 당도 정류 마부탕 출손 레부토바 체그 상외수 담보로 잘되니 류용수 부섭섭라와 룹괴베 테니 도부운 지신츠 균댄치 출손 체베 탑람식지

대입지신기 손에 덥지에 쪼우니 사토도 용수 잔네 깨자르치주대지 근캐지 대조의 칭유수루배 차탄배로만 남기 천룡곡배 견교능시 작지를 룽숲고도 양열투수 립두 닝쿵님의 차슈투수 대입지신기 매도티다라 차고치뇌유배 그리고 양압의 최도 냠루강네 차기 제신유

0: 비리 로드 님께 콘조 냠요다 삼로 로드 사바 균비치에 로드 사바 이네 콘조 삼로 사바디 균비치에지에 내가 뒤에 야고 치도
1: 치고리 비비 인 거죠 어 따다시 네랑 담사시오
0: 담사 가래 아레 시리님도 표준주 댐대 집에 중재 된다고 해
1: 어제 장게 신도 와
0: 네 초장 셀라라 카카게스 TV
1: 아 왕지샹 오늘 경고 좀 장매지 와주 잡다 덤줄어 진두촌 조이사 나도 참 좋다
2: 王吉祥连这节车车也不起了定安中阿东汉给国家家家不过三个算上一切同期消息哦嗯嗯腾都等你了去呗啊你也过是吧哦哈我那些呢参谋当面些嘛是他留安局所长给多次采报的让个的家去给去给顿时下
0: 也拉去俺东康个所长呢，让他学多。一年俺从俺东康个桥墩寨就土生，从业几年，过不了一下，现在等待跟着再去休息。局长前两天，听见了中级局局长朱老早送女儿的，俺老二推辞职，心想俺东康个来个天了一年。
2: 也着土不巧的孙女月，你路大些为呢？桥墩寨就去阿罗尼村里面呢。第二次地沟给人家也会有村沟的，桥墩女月呢，就他们三十吧。
0: 啊，
2: 没事，听这些，一年红酒桥墩寨就土寨的秘书干些，这些两个菜品呢，跟着交涉啊。
0: 对呀，你也太接触过屯大妈的。
2: 哦，你也会对了，局长宣布来那个屯大的那瓦西拉登记啥？开心俺俺做特区马街边呢。
0: 제만의 제시 된다디 라다 진행
2: 연구 말아 봐.
0: 농교면 되게 딥디.

0: 미쿠레. 김치국을 쏟긴데. 말로 이거 말이 생각도 왜? 내가 레타 잡지.
1: 소장춘아. 키라문에 가부추.
0: 마 개마산 봐. 킨 가르사미야도. 무슨 양아가스네 삼이 주지 제차. 야고추. 소소소소 로고미에서 시아바지. 부구다님도 흘려지더니.
2: 소장라. 디제 체능한 소 담요 민도 선비. 키랑 두스 제레 참샤. 띵아 줄레가 띵초 마셔베 따르고. 제만에 레 큰제 쳐오래.
0: 계속 막 이유 신기. 동의 더 안에 선비 김민도. 이내가 레산 샤네. 로톰 뒤에 여러분. 견 섬에 아주 너무 매 신기유나. 넘규 레 큰제 지구네. 띵제 지. 롱랑 베게 시어 말이라. 메트 베 넘바 띵 말이. 계속 계속 레가 회인지. 내 주퇴 미나. 미다 땅 아주 라고 주스 잡지 봐. 내 로디도 계속 신기유기래.
3: 진수
0: 참을 내가 자주

0: 개 재무송아.
1: 개 재무송.
0: 도스대디 개지 야우주 메로 생부도가.
1: 야우지 라중스.
0: 아, 알레. 라오저게 잘 가르셔죠. 귤이 무십실래야 송아.
1: 전사장. 지림으로 된 게 안에 좀 예사쉬워. 랑세고 제아유. 직진미 없지.
0: 마세는 욕쇼. 네 뒤로 변냠들의 뒤교시 안 걸다.
2: 영아 영아. 네 신수. 네 왕지샹 럽초. 영아.
3: 黄吉祥，欧洲那个些吧，军人节，人家聚个聚战前了的，创建聚个聚战群吧，来了，罗塘大街那个平时，实际谈过的又过的归期，让给年龄许我这巧物送过多啊。我估计下卡里呢，年龄宽个熊嘛呗，嘛些这些差不多个俺们分了三个州域，你听女婿如果个开始，我就收着一个娃，全就下死个，现在俺分了六七，他说肯这巧物没出多巧物着吧。
2: 马赛，我这当街那个皮吧，俺大主要看着。王吉祥，让大主要买不起这事，得跪地让给捡起我嘛这边。
3: 苗苗，听到的大家的用门多，那么三分了三个州域，马赛让平民路听着不，让给我这年龄选的三票人。
2: 儿子，俺大主要看着要些，俺跑么算子，让给俺我有些个月。
3: 马的马的，可是的是，你也是呢。平民路听给我这年龄选的，差数票是个月。
0: 全大队员苦个的让这一打，
4: 苗苗，你让是不是我这年龄说话清楚，让爹对家对，
0: 让爹家对，你让你给些有点孤独呀，哎，他们俩可多，着。
4: 这两个人，你们往季节，季节你们过着。
0: 季节你这节吧，大花季节着，俺们这可说的。啊，是，俺们节目都过着吧。这两个子过完呢，可把各位呢，牛背开钥匙。儿子，俺让季节节有的，也还吃了么几十个钱。
5: 听听俺家来看见，估计今年都没多。
0: 用啊用啊，让俺家来看呢，我俺看俺追的，上我俺家看追着。
5: 你也接接过我行不？
0: 你现在过的节是不是？天天过个中月。哟，我刚刚追的，家里那让给伢带动。伢伢这让真美。儿子，我都让伊呢，老爷爷来的，穷在下面，啥子都给，伢给伊是为母语的，家里是接我们去。
5: 让个陈小弟大姐，你们今年进来参谋那些人，人家特地过就看上人。
0: 这里应急过瘾，
5: 招人人就，
0: 大大的莫说，俺丈夫休息，看那我们的给陪酒先打打没吧。
5: 大妹，快打我睡。
0: 等待大大的莫说，你让俺姐姐了，我过瘾是了不得个，让给，还要是卡斯卡那再给，这里应急三不下五月休息。
5: 下面，你还笑着，
0: 让给我的给，可是啊，哦，露露发生的牛气没吧？牛
5: 没，快牛着。
0: 用啊，牛没呢，我你拿露出，看俺追的，弟弟你那最最不要输赢。看着的，露露发生的牛没，我念牛没。
5: 局长，什么来了？
1: 哦，局长前来。哦，
5: 今天你用户地库东西那个皮包给是出个鞋，罗塘你的手机给我，今天你来做我这手机单就，俺罗塘你的手机给地库你多吧，张苗苗鞋。
1: 罗建平的王吉祥，苏建林木苏。
5: 哦，欧洲那的王吉祥连忙的去接，用多少米多？
1: 估计嘛，用白马子，西林皮中给你多白来有嘛的，我们是当多个。
0: 어제 상계 보모대 능주 마실라 장매명 아주 디고기 차돌 계좌 여백이 도부터 아, 씨. 문내제나 콘조고야 요마시. 나라니 다가스 꼬르체가 줘. 대제제제 고지체나 신의 망조기 섬주신 것이. 제마시. 와야 줘.
2: 히다.
0: 저저저. 장례가 사교 승리 주도 제목고. 저저저.
2: 지는 얘기나 님 춘용아 친구.
1: 이거 되게 세세도 와.
0: 너도 고려되신 얘 먹고 도와.

0: 공룡 샹베가 메모 쏜다. 키나니 타부도 님도 소화 개브지. 지 무이 맵 샤브디 판고야지. 이네 디겐게 로가체는 고와 용그렐. 등기 키나니 공룡 샹사지. 투세 냄난다. 용도에.
1: 네 싱그유. 키나즈 네 지민도 공고하시. 르발라. 네 난공무 마고 디제 맵 쇠장. 볼 컵동 단촌의 롱시그리 공부시. 제마.
0: 네 삼진제 다메다.
1: 키랑 쏜다. 무이디게 고화티장. 낭암자 말람다. 님마 나비 요즈베 이네 계란게 시송아 미디가 체년 부 큰제시에마소 오네서 곰톰도
0: 사장님도 소화계도 셰수 마셔니 화요레
2: 타그지
0: 오풍라코 토시 수브스도 지르니에 콘르균치 셰초 계란고로 마샤 네급 툴 데비체 아자 황라서 휴시 토스 님베 지르 카리네 타슈 토그리
1: 나심나라 뭐기부터 스마도 신다 케미도
2: 캐能马这캐能马这 지시야, 아자照라, 나 지제갸치시, 你达到要件需求.
0: 캐能캐让你给不注意的. 용아, 아자黄了俺疯啦, 俺两月你也注意的, 前来开的月呢,俺这话当着,俺疯了了,你也感觉这些需求.啊，
1: 钱多钱呐.
2: 啥，落地不起两只个就是.
0: 我。来，钱能俺注意的.
3: 丁俺做罗唐生规矩一些零食.
4: 第二个七年，根据该组织，俺做罗塘市规矩，中午三不齐。第一局了，忙着迎接托康去。
3: 你到账了。哦。大大，其他菜我什么都有。你莫离了个年纪美丽、格局日系的，才不可以参与呢。哦，田大弟，俺做你团长，就给他去切桥，让去多讲话去。
4: 不是，熊爸，让明个事。你大哥一个这家伙是呗。
3: 哦，可那你干那单别，大些心就难念个物质是。
4: 우리라는也是学，你们来之前是有，你们记了过年听不送起我了，学个几单你估计，广大团结个呢，该吃不到几起我是。阿里，今儿是真是亚麻起病了，偏到好了呀。
3: 俺做这个偏到先不好些，当过的忙少了，点家做那这头吧，你不的，没这感觉想念的，冷缩加了感觉下边那对他去脱过些，说不的，级别直接了，更有没得，你可以呢，去多少些不些，别吃想的，全部干有没得，去不过呢，就走有没，群众感觉抓了起有没，既然给地亏了。
4: 群众感觉可是有没听过呗？群众家庭是不重要些，咱们当下听人吃不到。垃圾有二百，我最疼了钱叫啥子？平级零面子，见到多吉拉吃都有呗。
3: 没事的，吃青梅吧，试试吃吃我些。没事，我最听到罗丹说的古里有嘛事的，我最得意的，我最轻松自己。
4: 啊，这下，不是，给他最多做了等没，两下就是。
3: 那是，我这那么你说过，你到账了说过。
4: 皮达，张明苗，我引入个的，可这是做些的。
3: 哦，王吉祥表哥我了，控制叔叔这组请教去。
4: 啊嘞，对王吉祥给接线了几位，看不辛苦吧？人到岁了，其实也摆着想的是呗。
3: 是，没的是，听我介绍讲给看不的这是，一年王吉祥给看的接不住，谈的两个月半嘛才，问给过年如何做，俺做罗塘社过年里给请陪不起。
4: 嗯，到达时。 王吉祥了，多谢了，就让给你们的这幺妈当。

0: 낭담 봐.
1: 낭담인도.
0: 다당아 싶으시 좋아하죠. 면간대야 줄로 녀사. 음질하게 라는 시비에 지라. 녀서 야구겨. 낭담도 교고차게 용구를 숨기. 가르사대도 쉬어다. 녀람 사뇨가 지은구.
1: 산래유나 교시. 디 음치다 매여 여러와. 나심제 치모.
0: 낭원이 레그미.
1: 산 레미스나 나 이 친민도.
0: 낭원이 레그미. 냥아 동아 가바게지 공부시비. 단대랭게 조디. 랑다도 제야드지. 나그 구지를 다도 야무 준비나. 은은 아 천이 근데 쇼지.
2: 우리 단체 용기 가르쳐서.
3: 나 친민다. 선인의 송랑게 가르치네 마치 탁주이.
2: 우리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 chaiba cha chane. Yi gyo we, ne su tin zhe la huaya ke me ba. Kese ngu ne la bi yi ne, nga me zi chi sem na nong gyu gi ba. Le guk da tin zhe nye qing ma ri. U chi tu zhob shu me, nga gyu me. Nga me ne, kwa na su lo tang da jia na ga teb rup.
3: E zi, tu zhob shu me gyu me si. Che ne nye rang ke shebe ki chi di u chi lar chuka qing ga.
2: Yong a, rang she ga gyu. U chi gi kwa do, nga le to yue san, tu da di che du nga cheb qing ma ri.

라즈 미리카 시드도 오치시 타불 제네 직셉 직도 제 지교 후지 제이글레나 창가르 빈둥키 람둥 지신교나 람더 테미스가다 공제당 지에서 장르 디지 통의지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튼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叫万霞。哦哦，叫万霞。哦啊，你是给我的一杯。啊，没没没没，对的对的。吞大气，让他吹多些我什么？对，吞大好嘞，学的。啊，念这个过去。哦，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你也是啊，哦，没事，你住西，人么人，人给肯定先交。啊哈，他住西，他们是钱那么多，就是不是他养死，家里少嘞，咱们俺们那对的。人给他不多，连银不是给我们多。人给他不多，就是成本多。啊，钱呢？他那点给钱谁给？哦，钱都钱都。
1: 啊，对我那萝卜托比亚容易。啊，唱过些呢，我那萝卜托比亚是凶。啊哈。当年他不懂啊，求他。素。当年四月。当年俺写了求婚的这一天了，人家连一本书全给我们读噻。今天写的也没多。当然给，看脸差不多，给不给你用嘛的？
2: 哦，叫不进门，点个线索。啊，前头也好久。过小牌子你了，过有临时广告中。今年在，volevo
3: sapere a che punto è il restauro dei miei mobili.
1: 啊，可能话这，你跟着学的，你那节数据局啊，肯定求人呐。
2: 어, 대사님, 심지어 제배 가요.
4: Sto facendo ricerche, sto studiando.
3: Ah, non sono sicuro che per te non è un problema.
1: Che non mangi, ti chiamo nel senso, non c'è che mangi.
2: Sì, oh, ti ne vedo.
0: Oh, Lanhua, rancavo due. Nì se ci ne, dammi a chance che mi ne. Oh, dammi a nama, su da gaio, rancavo tungo due. Nì che mi si raio da.
5: 宁静不预备马车，明天也过去拉雨。啊，都是在不咱们嘞，昨晚间些热的些，热到这些啥，哪里行个预备马车？啊，让给不见面，那么来是哪个哪个是吧？啊，对，当年说的嘞，哦，明天要去拉大的话，然后啊，丈夫，哈，不到不那么让恰车意思的。
6: 봐봐, 바보랑 걔는 인도 갑시기 진짜 아메 고르베야, 동그르베
0: 고그래, 고베 마세 동그르다 랑가 소화야 오마 제비나 니 아마 러비나 아메 휴닐 수 없도 쓰여요
6: 봐봐, 바보랑 다 갑시에서 쟤는 아메 갔어도
0: 랑가 아메 랑 찬스 겹상 가보시라 중사 더도 아메 Rang Baba, Rang Chidu Simjai Thakrab Che, Tugyu Nandi Chidu Kale Thakrab Kyo, Jema Rangai Baba Sishu Chewur Sigi.
6: Inki Maashi, Di Ame Shebe Sushmudwa, Baba Rang Sammen.
0: Chome Maashi, Di Ame Sigi.
6: Yonga Yonga.
0: Rangai Simlim Motu Zang, Kuyo Maari.
6: Yonga Yonga, Mutu Yida.
0: Langhua, Rang Lo Tiba Chishi.
6: 봐봐.
0: 냥아래 시기 냥부대 균도 등이 라로 되시 아. 네 보고서 참마 샤닥다스 롭스에 후제 위다.
6: 봐봐. 아멘도 더 갔어도.
0: 어. 장가메. 달루이 심부시 라초. 키랑스게 소와 야르야르치. 제망아 심제 제목 없다. 세주디 야구제 교수기 더더랑 아메 나머라네 소리 체두스기 랑화 대주사마 랑수남 마제브자
6: 봐봐 계세

0: 아무네 대유나 아메 볼락 섭제 야스리 바브라 볼락이 기조다 마포 삼구시리
1: 아 니하게 체메 나오네 다시
0: 봐봐 진짜 마셔다 먼저 니 바브라 칼니 이제 신소 장요 마시 이네 바브라 예셈나기 대구시세 신소 제모시

0: 유화랑 보다 지셔. 제망이라는 샤스티를 찾기 없이 그슬치.
1: 야, 이제 가줘.
2: 이제 진짜 기대된 제라. 그래서 나 제마디 대신
3: 입제시고.

0: 지
1: 우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리도 와 기기조마 땅아랑즈 기해보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빨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기 제부도 뒤지니 린탄체웨 레기지니라 나를 철도 학도자웨 파문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념토부나 뒤도도 명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에 파문 약수디
3: 용구유 티린 조마주 공유이 초주 된라 캄양상
4: 빨라다 암라니기 디탄로 토나 치바르 꾸티 동치 만추 푸나니기 셰바토 냠퍼 단르유 콘조르 레게 꾸꾸 킨키 만추 니르신 쿠니기 디탄기 초아르 단라 따꾸 카토꾸니 감소
2: 어지 포모디 카르치에브제 콜론치 우보자
4: 빨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 야구나샤 나 안탕보 담스
5: 군수 세아기 민치디 컨제지로 구나 길라기 디시치근러나
6: 네세 어 딱 군수 세아디나 안조 부글로 추르레디 참바 아주 소사바 제디네로 중니 족숨나 레디
7: 류부디나 셈바기 셈바기나 류부디
8: 谈的气能别西西不地会让各种车顶地当无云天刚堂贫穷龙青年之猎物年酿都年月地当一些许七地里前地当贫穷一些地行我作用我杨宗平那么你给地卡皮巴各自修这个不说起习近平起孟勇给地当米呢劝勇给就真勇米西些堂人义地当你说说人义了呀然后越接送我们的心苍面人义地当堂
9: 不留地堂里啊托拿忙怎么拿去地堂堂地给点别不留一些准油别准切贵别不必修行地里能按此培养各种面子看起不明学面把坚持的地给来点点学去母推荐随地送过了坚持修行此令地给人民培养各种面子看可不得干给不明学面不堂得干个主人言行 记录年段九楼西安金枝六千科普书的七年内六点七万堂记录年段二十四节楼负担六千科普六年内日降低六年浪空内培养讲究就科普书的六座给操作宣布堂中华科普书的六座收看七年五年堂科普自己七

0: 5년 코주 커브 7대 5년제기 운영인시 통다 발송도 벽에 커브 수리 자사 폐대 동지 전역의 돕쇼 내 계속 보이신유 지분년도 23년으로 7년대기 라라 생수 투연비 4개 총재단 4개라 된대 개요신비 커브 시기 신유 배송기 미만 멤버 상부의 체념도비 지분년도 24년으로 7년대기 라기 허가 총재 초면송 지구 총재도 카드의 로결기 차례 능진 깔려 타다 캐도 세네 종용기 서법 토슈기 相中 최대면강도 科布提가 안탕부터组内 3年提前忙做라 停热间给 科布面具协区 차기准备시 지루년도 24송로로 7년대기 라기 행당부로 표기 투명섭취내 香港롭진 科布롭진도 참지주핌내 계진은대면주락제 롭종타 냠묘별의체대 표기 科布수리자샤라 계제통제진내 3年2기 수리냠내라 군대에따와시
1: 당토마 게랑아 줄리즈나 페바 그스 쇼인
2: 조용공화사 생계 공감사
1: 딱게라 당토마 응아주 미치기 메지지 나로 소팀치 지고리 송도아 다 권리네 게라게 노스고리 양네 셉시비 소나스 다 전에 게라 균수 세야기 민치디 컨제지로 구나 게라게 디시치거나
2: 네세 다 균수 세야디나 안조 부글로 추르레디 참바 안지 소사바 제디네로 중니 족숨나 레디 소 찾아 부글 누수다 제제 안간조 미겐베 소지 기월바오 데 균수 스고레
1: 네세
2: 균수 차샤빈다 안조 로 중니 족숨네 제사나 아지 단체는 메시지 배주다야 소된 제 지리샤 다디 버루로 소신다 제야 제미도라 다 균수 차샤빈은 안조 지단체는 수요 가장간에 셈는 소 이슈잡게네 숨주소니즈지요리 아기 버루기 시디 땡기메 카잔디 땡기메 카르레스는 소시딩 안조 잠순나니 굽든소 개브지요리 당안조 갸가이게네 지치스리 만제게 킹게유기 다 지치디 계약 뒤즈이드 그드레스는 지단 채널로 쫓게네 로니스생에 버루데르 동안 아 슈잔디 버루데르 좀바 안안조 루고 담소네 강고로 끼제 고소강이 끼사불 봐 안 참지고도 좀바 그 지치디 던스메브제 안안조 겪겪게야다 야면은 루고기네 마 되모토고도 좀바 아니 순이다 루고기를래 제 게모토자 아니 미강가 땡기 메제 카지 니슈 잡게 레기 메 카지 양 숨주소 니 찾아요 된제 워 된제 시샤
1: 레스게라 다 제나게라 균수세야디 당아조 미지기 메스나로리아 베티 베주다야 소디제 좋아 다 제나게라 데 균수야 두균 딱지르지 근데 최고나 야오이나
2: 다 딱지간에 셰비는 다 조 수에 딱지 조 장지세야 되거든 안주 넘규 소수 초에나 랑린달 투브다 소수 제투브디 조 가레스다 소주야 들어와 다 소주야 등 안주 민망체를 다 굶시디 요리 소주야 다 이내 망체 소주내래 쇼게 주야 뭐도 야 민망우치를 권다 소주야기 굶시 매 야면나 카지야 길체제 참장주 참장무주 이제 치고와 다 이내 랑주 칠레가네 셰비는 야슈촌은 소 님치를 용슈래 팀니 주야 팀니 나네 학바 동안 주 친나고 주야디 계심시라지샬 파리스는다 간주 니메고를 셀라 추교게 세리그 로도다 대도 강강 간주 수신데 주디그바 키시 권나 승글라모 소디 머주비 임비나 아니 카지레스는 간주 마니에 산 카구교 맵체 게지 시행 말바 카구교 메자 아니 카난 게 치마디 간주 커주디 에딕스 용을 주어바 커주디 소라 카르요레스는 다 소라 장세다 고 송교 지역 누부딘데 수도와 커주디 뇽루 주드 삼바 아야 안조 소디 루야기 닝가도 스마 순에 체루 주기 슈자 광다 첸러 소주야디 하장 계진 부르샤 아니 디직제 디네 다 소주당간에 셰위나 다 카지 안조 미망우지게 뜻디부치제 소망체 첼 주는 거도와 디첼 규룽 우주 하바도 수주야고 메브제 돈도 첼 주남비나 규 무치능 안주 수지 징부카데 아니 소세조야다 아니 사수 청수 개야 딜레하가 디네마 딩룬신 수왕제 나닝가 쳔나 대외나 수수 친분데 다야닝가 요리 다디네 응아데 청구슈야다 수주다 소메가지 주즈치기 대주다나가 다 소조 차샤비나 응나 주민망고치게 다 단도 첨레가 수주 자만 저 요리 안주 답대부 체제 수주디 체유나 소장터 메조기 삼루딘제 코능 거르바 다딘제 마르샤 카린스는 수주 계 고침부 시부든제 뉴에비는 아니 所以我们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 penu zaman zhe suo ga bu qi ge suo zha te ge su ni lu ting ge zaman zhe yo ruo da de zu ji dan qian ne penu qin bu shi wu den zhe da yo ma da jie yo ma ri sne ting ma ri de le da ji dan qian ne penu shi wu den zhe yo ma ri
3: zha bo zha men zhe
2: wo da zha bo zha ri suo ruo da xue zhang di gang le ani suo me si du zhe ma an an zu suo me ji dan xi nan de ji ge ani xi wu den zhe kong qin bu da penu mang wu den zhe si guo ya ke min du
1: le ge la lo lo da gan zu tu ge ng ge li ya 피에마도나 케나가 소이네레 비네 다그리 송그저와 세상게라 다 소리야 나즈 등뒤 좀바 양나 람신 비네 야고레 근데 체네 야고나
2: 어 따딘데 리샤다 어 니마 임바 차샤나 다가조 어 지조 피게다 야메나 락제 추제게 겜베 가조 소라 뇌근 추나자 소나나 인 나비 인나자 지단 체는 망체 맹가나 페제 꼬야면 더 신나게 될지 요 말바 디자인은 다 그래 지조 비게 중요리 락제 추제 니마다 먼저 차르치요리 아니 가조 칠레 엄제 요르바 근데 윤도 사망은 좀 계속 소 나바다 소 뇌균 가르 준비네 니에 당고 간조 소대 면주 제야 신나고 도무도 니에 당고 레다가 고기 인스 데 수능 금도 가리 인스는 딱 간조 개개 겸나 원장 쓰라 간조 소래 다 소소 당고에 냐토비는 약주리샤 다 심마도 계속 소 고업다 된데 제비는 소저 야고 가주 다 치체교 소저블레요 된데 가 넘바 차샤네 소소 소능 신기 대보단 된데 손나 됨 된데
1: 가고
2: 다 가지 체윤에 야요르다 세디 베드란도 수야민돌 카린스는 다양 아주 수수 캐난기 차긴다 수 차긴 드네 루고기 차긴 드네 간지델 다고돌 카린스는 다케세 캐나로 소 직즈니즈 마 참딘데이는 아야 루고기 차긴이나 자 연윤 수 차긴이나 자 딘데 야고 유비이나 아주 소저 딘제 나가 좀 있나 줘 요라 딘제 담당 주주난 디그리 다 이내래 캐나 소 망고 참에 교 야면은 如果 차긴 교부 임바 딘제 임비는 아양아 소카지 고야 메베 소 딘제 요 딘제 다 야면은 더비아 소 딘제 수인 수미는 아야 차긴 게 겜베야 근데 소야 민둘 다티 조딘 아주 캐난기 수수 소다 예윤 하베 소다 야면은 디워기 如果 차긴다 근지델 삼등 규르샬
1: 레세케라
2: 만주 미망고 삼로 나로 로겐 소피제 캐나 소메베다 야면은 수즈 거규 임해든지 땡기기 삼로든지 다는 거르바 다 있는 거율 진짜 마르샬 게디 계란게 넘겨내 소를 딱지다 숨겨야고 난 토비는 안 간주 건로 토버 차내야 개낭소 차창고다 체지고 딘데 용시그릴 아니 점리 트레딩 저주게 니마 체시딘데 되나샤 게주 니슈세티 디카르레스 운 로게주레네 안주 야 소니슈 대토야게 딘데지 자주나샤 당한 좀해주나래 공로 침보래교 캐나 소야고 대교지다 양 소야고 매교지는 양 지제간래 개발시라 요리스 고시아 요리를
1: 대체는 면주 집에 그림나 내부 수수야 이습 최고야를 지카래나
2: 어 다음 면주 집에 그림나 당한 주 수 면주를 캐주든 대주어리 지단 전에 수 면주 있는 아 좀행간나를 탱무니네 숨 지단 탱무지나 차야 뉴뉴리를 주장은 주 디간了다 디네 믹스에 캐주 가로어리스는 소디 면주 지동한 주 탱무 당구 면주의 망체는 수자 면주리 세상은 주 민망고 지게 내부 망고 지게 맹간나를다 당구 망체 배약이 금제라디다 너수단 제 비교를 봐다 이내래 아 좀 면주 당구 那些菜呢，都熟的家常呢。啊，你们忙我几个，没退皮个么多啊？俺最乐意的，俺也的偶尔听我你不应接，没接用过的，但是乐我的嘞。哎，你忙我几个，他都是给可能熟的家常，都是给同样的这个玩了。那你平常么多？你这菜品能开热死呢呀？第七个，免开机，让开那了，鱼肉我想呢，偏多没被内部要着了。 俺的各种各样的，我们都拉。俺的，你那吃啥味呢？其实面具开机，俺都听不听过去。俺听过你不，但是不，那个嘛，别味呢呀？俺就，你看这电脑了，你面具怎么说呢？钱没吃多，人家白人家要嘛是吧？俺的那罗给别个人家的家就家要着了。俺那罗给味呢？俺没个那国内配对什么？俺面具的，对用个面具的白当了了呀？国内去谈国内去搞个我去对，俺的没人打肯接待了，什么打那边？ 哎呀，退吧，人，其实看那老了说卡机说地址绿的叫人不赢呢，俺做面干那配件，听不进呢，听不起给不想着哩。啊，都是钱都没人干，我那钱没人是啥特务嘛，到底那个是说绿叫的绿吧，看吧，吃些那那我嘛啥子都是些那边呢，啊，可绿叫的定真真，听那俺做手机的王子要的，手机王子当俺做，给个给么神经是吧？ 第那那边，他其实人家的嘛，我那边，俺虽王子的人家吃边呢，俺呢，今年前的那数的收钱不？俺今年前的面具干的吃些呢，腾给水不能行，面具天没你送钱，你们干那陪我去对什么？面具尿着差不几百干了，地干了，没人家吃些呢，没人嘛东厂那来住我的。 啊，你每人都不要干了，都俺就加个给那更晚治疗师，免去提前，提前差别那提干呀，说了收不就要我钱了。呀，你我看在的每人的当家那来的我的，我都是钱。你那嘛，同到家没人那开始说干个，俺就开那通白说的，干个如今嘛，咱那老如吧吃些呢。 哎呀，咋了？面具钱，今天提干了，说退给收不要去对。哎，没人都不是来来着的。哎，他妈呀，说过不赢呢，说过吧，吃些呢，但俺做，他都说这不干吧，吃些呢，说这不证明那做的有的嘞，俺说这不要个了，就随吧，吃些呢，没有钱拿来着吧。我都是这嘛，说说讲讲钱，说忙过去都是吵了，绝对没人掏不起来着的。学生爹呀，俺去那做成功学了，人家面前说了，那就还有那些还有那。
3: 卡最穷的呢，其实没俺那片土建面具的那么硬呢。俺那今年说说冬天买吧，你呢？但没人干那吃些呢，没人用的这用着了。我就是啊，老二给他推荐了。他前呢，所有的送帖了，跟着学员呢，天天给他困难了，天天跟着闹着呢。
2: 是。俺们就来看山了。俺那俺做的写了去，他就当了呀。俺那呀，这是嗯，地的嗯，眼睛给送人都是我呀，他听着俺那，对我他就当了呀，俺女子的嗯，看着的只有那在跟着学员了。
3: 那是，
2: 但俺做那么久菜呢，牙签啥的，他不就当呀？可公司里的没忙起来要是吧，算那了，写了许多什么，开机算新的吧，准备那牙签给我那个是吧？但牙签的那各种各配置，当然样式样式配置，当然的，说了呀，女子忙过去输给了，可能是那几年前为那，可，的可能牙签的五年前那，他怕不着急的时候的嘞，虽然俺那些那可帮不着，帮不着看到那催我的，可能是当俺做。 市里忙过去，俺就算新的最多，所以人家都是买短的，全部都短途的。人家说他算短就要是吧？第新的俺就，第可能嗯，的牙签的买短途也要买的，或短的最高的个。俺那其实牙签的样式样式，俺这做些短那边呢，马上我讲呢，说的薄如月浆，俺就写了的个的新的最高是吧？同到说你是给的牙签的我讲一个位呢，我可能算薄如的。
3: 七十单呀，人家跟着有人，今年第二下，你那吃啥味呢？他，嗯，俺就说他水不如了，开米色的跟着有人，说你叔叔没说，是俺就那么有些问那谁呢？他谁的？说你叔叔没说，我的，俺就说他水不如干呀，说起是吧？他其实俺就样式样式牙签的都是我味呢，第不如给说你的呀，做些说你的两个钱了，说不，说你的两个钱不那呀，说你的嘛空着呀，人家个人，说他水不如调味，就七十等个是吧？跟着几日下，俺现在也需求呢，你俺就。 第二下说了，陪住大家，但，嗯，你看是牙签免不起。
2: 디 탄당한도 수구 개개 겸네 야시엔사 조리 디 배주 단남이는 아니 소라 탄데 소야 뇌지딘데 용식 마리라 아니 소다 수버로 데지 수데지어와 어디 장세지야 가냐 그러게 야가도라
3: 당주지 단체는 수구 배주 단는도 삼바 인지 민지 마두스 所以, Cindy Lun and do some by shook, she would give the Lun and Gumdo, Karin Cindy shook Jackie, see Martina Luvin, or the Sunny de Masu Tatu and Yangodora, on the Sugu de Pejudan do Cocade, Solis of the Jury, and the under Pejudan do Solin and Shinje, Kalikali Madu Suna Gube Sorche, and Miggy Ding Lesasuna, Mazu Su Dedi, Social Yeuni Yuzan, and so Chick Chick.

0: 내가 심주 나외 천재 레드 만남기 현정기 내디니 천재 대표 지한다 장도 틀레지 최진 정시장도 폐지 동월 내기 강만 표현하기 텐디리잖아 대장교조 신도 전에 강기 내기 위치 개제 겐다 어떤도 안에 현정기 마음에 내기 폐지 동월 최진 나시
1: 다와 튼줍 라니 허랑종종 신조 천리 칸키 내기 천재 리지 켄완 예시 콩키 개용 세주지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키 주리 쉔바 소기 토겐야 시시유 콩키 롱오망 베링 변종기 유순 통고 추도다 내수 균진 소비 심조기 찬레 나와라 좀제 상부터 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드기 다왕야 토비 콩기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심주 낭디 변종기 신뢰 천재전도 규규르 렉기 첨부 퓨단 뷰신유
2: 남발행게 공감사 다 디링게 레체나레야 아니 그베 케나조 슈야데 가레스소나 마오베 변종의 내 심주디 근제스 체우레 다 디토레 아니 구브랑이기 섬시 토네 또 수구이 아니 디야 랑이 시체 멤버 시체 마담바 미캬 마담바 토네 노브추 망고 용구리 랭게스 견주다 탁세나로나 네데 당네 쇼이 다가레스소네 네 직디 시짐스도 고바스 부여레스소네 데르케스 신뢰게 저와 신뢰게 차례디 계급내 치 도나지야 도나 하창 치부나야 아니 데레야 지게 죄송 버진 단지 신뢰데레 도나는 거요 제사 직내 차선다 뒤럽데 하장 상부지리 신조레레 딱제 남비네 다디 피게르 뒤주 약수지 차데요 루규게 뒤로 갭존데 디제 계급내 도나는 거요 신바 신례 신쿠 다 대수 내가디 아니 정세 달게다 지레토네 아니 지금 레전 침부치 차주고요 다 능시 아니 가르치 고르서서는 로다르시 기급 아니 중앙의 이지 당부 되는 거요 이지 안 당부 되는 난도 차장로 신례 고르 다 신뢰를 가르치고 또 락제 마담 가르도 시지 마담 가르도 도나 마담 가르도 신뢰를 탁주 제과 가르도 듣는 거요. 제산 루규의 갭정도 듣는데지. 안 대신도 안아주 안 조시 시진빈라 초월의 공무매 안 가르송월의 스손 안 안아주 중국 미래지 라도 수수 포기하오리스 디나리 안 수수 선주로우리스 제사 조리 튕기디 하장의 개천부질 쓰기요리 디 루규의 갬조들이 신뢰를 딘데도 나는 거요리 치 가오에부직다 아직 안조리 귀자 시라티아다 가레스수는 다 등이 안조 베랑교주 운니제 아니 댐제기 제고 소두산바 주 시진피에게 아니 조나제 주연구조소 피에니 고라벤 안조 가가르나요리 변종리야 수수 캐주 대비 유롱기 아니 캐주 유비 아니 신조래의 답이 당쇼스 디송요래 진내 가르쳐서 신뢰 피게 당쇼스 디 개첨부이 봐 까치긴 봐 니네 디야 아니 유롱디 캐주다 참배토네 아니 피게 나쇼 송요래 디네 배대 균대 내가 제대두다 지금 최시심스 채우요 오늘 지금 랍친게 우지지게 랍친게 좁드나 아니 랍친게 뒤주지 량조래 딘데 강한난 뒤 뒤에 시라지게 개부상부 개첨부질 쓰기 다니 하나 주 주시 감사대 초 아니 신뢰부를 피 베진을 피 손도 나 신뢰부다 주면 나네 야 강한 가르나요래 스손에 지게 사투 퉁고게 유순래 딱지지지 베주당야다 딱지지야다 딱제치야 나요래 가디 제사 디토네 가르세시 교수 오 장의 유수 뜻서 딱제치야 유수 뜻서 냐차치야 유수 뜻서 나네 아니 시제사

0: lakzai saba. Nilu saba xinbi ni, ani xing zhuo le pigiya qinpo duwa sanba rangi ngunzi di jiyu. Samshi to ni xubi yinba ni, mawa ba, ani benchung gu xing le di, ngibar du cinri jian du gyur guwa ba. Ngibar du su su kechu yuwa toru gyur guwa ba. Ngibar du, ani su su yusun liya, nyarca, sokyo, sobi. Tinte che guwa chi, ngay shi ngay su. Maung ba liya, benchung ga xing le, benchung ga naya ga ximchu di yargya zhogu yuwa ne. Tanto naya zu ga che shu di ka re. Di yang, xing le, si tu zaba, mi maang bu jiga tuu liya gung gu yuwa re. Di, jir tan jik ta. Di la, jiga nanga ga ayu. Di la ya, jiga ga chi bu ga ayu seng bu yuwa re. Di la, yina le, Nega shimchuu di dharigiasi tsiriig tohne taan gugu yoyne an di ngibar du rikbe shunglu jil chukhu tu. Rikbe shunglu ranga shimchuu gu tohne an nel takze naan gugu yi masho jige mikhashe jige namdaara ji ki an nganzo lega to shingi yu sam an jige jay yu sam san dige pen toya mindu, nebu toya mindu, giga gu gade zhub toya mindu. Zhushi Xi Jinping ga nambe an zubtun deya liya 당연히 수토야 민도 제산 니 니부딩 문제 가르쳐 줬으면 변종 그 내가 심주디 리베 숭로 질리 지 제 안 가르고도 개간의 쉬니 쉐크 티시 제제 지 캡공 용고 토네 에네 창고도 그 말라다 창고도
1: 시리 디르랑 디니 초 로드 빈인고 디니 슈로 변종
2: Tere la zeta jibbe shunglu ki mala cawe kongwane nela shimchu chiku ni penjo ji maungbe me ki le tuyen pigya tongwe kachwa yinbara minzin na yu. Juri dinja denba ta, konsep hargya yungwe, shimchu yungbu towe ne ki tuyenle sarbe chakwa na sadyo jingwe ta namshi, sagam so mala cawe jikzen ki shimchu le tuyen kachwa tongwe. Jingwe
0: cenga to ne, dakze nang kutu. 和经纬是吧？老多是吧？低头打在南国土，别呢遗传学习了，分子生物学习了。但这个学习啥不都是？你把都这些特别硬的，这些点边硬的，嗯，讲比，嗯，别就当糊涂。你的个人是说呢，能学这个别拖呢，心里能学这个别拖呢，打在起糊涂。别呢恰恰呢，得了个是能学，普及了还讲钱不是？ Gwala yung, gwala shibu, ta juay zay tor chukhu yore. Juay zay tor chimbya nanglo le ya, benchung di ta miksay chen cha de du, ane namshi gyundo le dene, namshi kepa le dene, ane ne le ya, dakche che kukhtu. Gyumze garas namshi wensam wole ne debsu je tu, ko bab tobu che go yore, ju yabu che go yore. Namshi dakta ma dene loto se ge ki go yore, loto ge jebu min tu go yomare. 로도가 제부 야고 다 도구요 말해. 제사 넘시리고 시고도. 신이 마부고도. 되네 상감리고 시고도. 빼네 내게 주 내게 지게 밀 팬데 주디 던다고 자외 자게 신게는 저 사이는 저 태인 거래. 제사 세시 개바 세시 뭐 사랑데 신스랑게 개주게 아니 내가 법다 줄 좋아요. 제사 상합을 구신인 것도 디야 뿌다고 신인 것도 디마체베 내게 벤조를 구신인 것도 마음에 내디 리베숑으로 돌쳐고 리베숑으로 디야 아니 말아 하장 창원다 체시 토벽을 롭존 지고 것도 디야 롭존 슈스드 가레스선 더리케스 점불린리야 아니 지금 내도 쓰쩨디 유럽의 계급 덮친도 소리 인지 롱바 프랑스 롱바 저만의 롱바도 소리 내 하장의 세시 토부덕고요 내 망보요 법세 토부요 뷰게 닦고요 딘데 체고요 제사 아니 마음배 텔리아 내 심주디 리베슈로 절 조고도 디엔 서구디 케주 대비 리베슈로 절 조고도 케주 대비 사두 신조래 피게 다야 돼. 제가 대려 리베 중로 딱 세대면 연구 연말에. 自己家伙的现在现过的城里经过参加那些这个忙不及天的大姐姐姐而国贵呢立住有呢而呢那个心就得要求就算你得不会说过这个我都不接了恰恰说呢但现在贴不下去预算你要再接兔子去顶着这个他得了得当下的别家那个心就结果是什么第龙不得了现在人家心里没用着没关系马大伯讲个，俺呢，我都不大去了。生个明大姐，俺呢，看不运动到姐姐，满心心到就歇个月了。这上第场面看不拿了呢？你得了点虚点的，这个大人一个，更牛个这个不规则么子的，这个参加做年终学没学这个，俺来写起学，俺来六三三学开开面。第一套呢，开了三十九个，俺说弄不得，还讲个。实际人家马大伯社会进步的看不难过的，得了多难难过的。加上本中国毛白这这个新做嘞，他对到那个新做的，俺们日本兄弟头大家难过的。大家第二，俺们人白人白个，年嘞艰难个人不大多了，第二艰辛人不来了，俺学家伙多。第点点用途个嘞，那啥的和老多的啥子的给没时间用吧，第二了呢。미리를펴면가르도기생가르도넘시를견도근대친도아니내도넘시푸교월이야믹세젠가르도세시토비심주고제우고구동소리디니바도좋고하지제상에디문제직쇼고요모험배내디중재가라서는다르이케스신뢰디무면신뢰다저요말해마시지신뢰젠에别怎么说，我说平常社会里，加拿大社会忙不起来，行不行都对要嘛嘞。伊那工作工作行都是做活嘞，行了点数结果嘞。工资个嘞，大陆工作给人家操心，哎，你操，操心你操呢？哎，那中路桥个干啊哪，谁选个年终哪？哎，今天我说一直忙过去，老不中去丢钱吧，怪不得你的钱，大白的。제도메로외지내주가져주준서선아나라전군대아계급대리계급대리는아주막도지탄잠서고지지막토네경과지래아니계속능문지정적도로말해된대이이내계급대리스된생의송윤들디나르마로브종지르바디난도안당고디신뢰피게르샤두리아니대수야고지야돼신뢰야고지야돼제사가르순신뢰디다가서이제레리말이디데리케스기급이제게된다첨부내가첨부토내수비네아니기급되는게자와결대요제사마주신뢰를도난난고도신뢰제고도대한세리토내제고도这样村里的国规呢是为什么路途呢大家拿去顶在起来下你的尴尬差不多吐的下路距的吐的下
1: 犀利的恶狼地面闯老者的凝固地面虚弱远将犀利
2: 新来年几个别家的习近平了三段独立年龄还以变成他家用来梦西三段年纪吞了吞了的吞白配一帮了记住李立康的延南堂业绩人白新云集这一轮白新店名的双向七八通经南国
0: 他今天那你念这个文字一打师兄的热话记住了不会改的时候说说呢明的说一句明的忙不过呀明的这样这个现在新年，这来个的学徒咱们是明白，现在才脱不新年没忙过过多，你等于光了学呗。但俺都不记得，去了三个名单叫的，弄不得没明白打算的，才来忙过过过要歇过过要的。加上明年所讲的嘞，俺呢其他这个多难难过多，我那嘞，得了就是南站忙过那个要的，边角转所忙过那个要的。初见嘛，我女儿嘞，新年没有嘛嘞。俺说嘞，我恰恰嘞，顶这两个土的要嘞，扛不直播，扛不轻播，哪落东不嘞？ ane jala ge chuje ane jige simju ja lagje mangbu ji sabu ji de yore gamna ka gyeob ji dui sha yore da di cha zu wu da di ma dan xi xi yo ma da di be dui sha yore di zo ne gar zu min ne deng ge yo ma re ji zo to al cha xi ne din de re xia ni ma simju lo ma sik dan zu ye ha lam nyu nyu re mi nyu nyu re gombo re di ji ne la zu ye hu ne tuen ge mi gombo re 제산티쿠토 미네소교디 제세쇼네 제게데 도나난고도 판 타나파시베 김다츠 임베날레 데도나난고도 제다 제손 데르게스 신뢰디 조스메디 조스담질 찌규메도 디 세리 녜슈고이 레리 근데 지베날레 코레 린타 요레 코레 뉴부 요레 코레 핀뉴 요레 케주 요레 디 야니 슈아 요 말레 데네 신뢰데레 데 지 나를 하지 냠용을 돈에 쉬어 싫어하지 딱제 남에 늘이 요 변종 거 신뢰 될 딱제 남에 디 변종을 남아 잠시 말이 디 전부니게 미말이야 로그 사업 지기요 삼 믹스제 쿠리오 믹스제야 두 딘데 지기 계단 딘데 지기 냉가 딘데 도스 만아도 중국 계급도 도진 제 중국 요 봐 어 신뢰 원조 제 계급 좀 봐 주초 가 요래 Di sēgū mērēng wā rē pī nēbē tēng shōs. Di yīndu zāng bā ngā rā tsū bēnchū tēng lē, nē mēnē lē tēng jē, mēnē sābā lē tēng jē, xīn tēng mēnē lē tēng jē, yā kē tāng gu tō. Pā mā tsō yī nā lē, jī gā tō nā nā gu tō, lā tō yī tō lūp chū tsō lē chā shā mē lē, xīn lē lūp chū tsō chā shā mē lē, nē bī gu shuā tē, xīn lē tāk jē jā tē, gē chē pō rē jī rīng yō rē, tē lē jī gā xē jē māng gu jā ngā yō rē sē, tū shuā yī. 아니 타는 지금 지금 내리 자만 저기 돈에 차시 안 날래 신뢰 될래 거래를 한 거 자외 정치 지원 될래 아니 돈아 난 것도 아니 지금 개차슈도 가르치고도 서서 변종 그 신뢰 심주디 아니 지금 천바 매른 거래 민 매른 거래 다 대다 제유 그 민은 망부 아니 차원 주디 난 것도 시슈네나 원에 다들 갑교 숙친이 도나 숙친이 도나는 거 요래 디 야오래 디 당리 숙으래 디 모두 난 것도 딜 베데 원에 가오보다 제수 일하래 안에 지금 도담 나냐 소연을 도담데 지금 카시님에게 나 어 디 심주 되래 재물아 좀 만나 봐 안은 가지고도 지금 다 지금 체리 진행 인생에 수에 원에 카시님에게 뒤주 덤진제제 배순나야 아니 룹주초 지금 랍저 신뢰가 룹주나는 원에 장내 지금 시제대 야부장야 배순지야 지금 될 가신지야 내리디 자칭부질 지지 룹주자 제비니 단대 상부 뒤주대려 상부 제민토르 삼제 아니 네 부귀슈아를 가르서는 신뢰 심주디 차원 주디제제 난국이스 디안 수수 유론 수수 캐주대면토네 난국이스 제제 은 부귀슈아 딘제지 di lehe kye chenpo chile chukudu. Che san, nye le zhe ge chuklu gari shuwa re sunu, penchung gu nye ge shimchu di ngu ne nang ri yue deb chi ri. Tante yi ne, ngan zu shi je ma dan san kuyo na ge nang dui mang gu shi ji do tu gu yo ma re, se she shu tu gu yo ma re. Di re man do chi ge ten rang li ya rinda meb shi ma re. Che san, chi ge tante du su de le, chang me chawan zhu di da go gui ne nang je 근데 제 과실이야. 대신도 내가 심주디야. 먼저 변종 안에 고소지. 변종 안에 아니 미 망부지다. 안 납자 카네. 나제. 아니 즉 퇴고 차로 다야. 부다로 다야. 자기야로 다야 제제. 진배 진배. 이게 지금은 세시 건리야 그지리야. 아니 배준 제국도. 아니 네 비구 쉬어야 된대지. 안 터지치. 내전 용수 제제소.
2: 스몰링게 Kendi duri negi chungbe ta rinlai shebe mundi che di yong su. Lezen jime na mudu nandun shenda sinayi.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